기술이나 재능이 한순간에 싹싹 자리를 내주면 글쎄 과연 그래서 인류가 남긴 남나요? 저는 그것이 몹시도 궁금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진짜 없어진다 이것과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뭐 이참에 꼭 대체해야 할 것도 있다 등등 머지않아 사라지는 직업 시리즈는 이따금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네요. 그것대로 진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또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언급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대충 흘려들을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뭐 대체 안 될 직업이 얼마나 남을까 싶기도 한데 대체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도 좀 고무줄입니다. 그리고 다 대체되면 인류가 주류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해왔었지만 인류가 있을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이 이미 주류가 되고 있다면 뭐 절대적인 예언은 아니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이성적으로 그 대체될 이유나 조력자를 이용할 방법은 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돌리는 회로에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약간 이런 방향인 거고요. 이미 절망으로 돌아선, 이미 부정적으로 단정짓는 의견 쪽에서 보면 이거 사라집니다 에서 끝나더라고요. 어떤 방향으로 트느냐 이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몫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겠죠. 그렇다고 믿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월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하고요. 여러분이 미리미리 주신 지난날의 이야기들 나눕니다. 노출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비상구의 잃어버린 추억, 해오라기 숨바꼭질 두 곡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많은 사람들이 긍정 마인드를 외칠 때 나는 무지성 긍정 마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세상은 온갖 사건들로 가득하다. 정말 세상이 아름답기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만 하고 당신이 뒤통수 맞을 일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곳이 아름다운 동화 속이라면 우리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도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당신의 인생을 위협할지 모르고 어떤 인물이 겉다르고 속다르게 위장하여 당신을 이용할지 모른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을 변호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며 거절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도 유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의견이 충돌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정말 당신의 의견이 맞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당신을 위한 선택인가?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정답이 당신에게도 과연 정답일까? 누군가의 의견에 무조건 좋다고 대답해야 할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타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마음이 튀어나오면 어찌할 셈인가? 이때 무지성 긍정 마인드가 도움이 될까? 뭐든지 좋게 생각하며 예스라고만 외치는 것은 위험하다. 노라고 말할 때도 있어야 한다.

김만준의 모모 함께 하셨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판도라 김의 운명을 바꾸는 감정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뀐대요.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감정을 오히려 인생을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단순히 분석하거나 억누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저자는 감정을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라보고요. 무의식을 정화하고 의식을 확장할 때 인간은 기존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뭐 전혀 다른 삶의 궤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책을 읽고 있다 보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약간 어떤 예언이나 그런 걸 찾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얻게 된대요. 당신이 원했던 모든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는 이 책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바꾸는 게 그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깨달음. 이 책은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지금까지 몰랐던 게 너무 아쉬울 만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뭔가 날 세우고 의혹의 눈초리로 항상 경계하고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너무 힘들죠. 너무 지치기 쉬워요. 그건 힘든데 무조건적으로 일단 대세에 맞춰서 혹은 그때 분위기에 혹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냥 빨리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날 이라는 생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1부 끝곡입니다. 문자는 2부에 볼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비어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주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김범용의 꿈을 찾아가리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110이 쓰시는 분 일찍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210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신복수님 어서 오시고요. 7209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조금 대기를 하게 됐어요. 마음이 복잡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명상에 빠져보려 합니다 하셨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이게 지금 뭐 이직이나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왜 정말 나중에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의 어떤 쉼을 조금 제대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경험이긴 한데 정말 다시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아주 잠깐을 초조해하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걱정할 게 하나도 아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뭔가 나름 제가 뭔가를 또 그 걱정하는 뿌리에서 시작한 어떤 성과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걱정으로 그저 괴로움으로 시간을 다 쓴 것 같더라고요. 부산 갈매기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정님 어서 오세요. 은정님도 우리 아까 신복수님도 우리 신복수님이 항상 주말 잘 보냈냐 이번 주도 힘내자 이런 얘기를 꼭 주시는 분인데 거의 쌍둥이 문자 같아서 앞부분이 같은 분인가 했네요. 아 맞아요. 그 신복수님은 주말에 서울 다녀가셨다고 어제는 비가 너무 내리더니 제가 집 나갈 때쯤에는 다행히도 멈추더라고요 하셨습니다. 4186 쓰시는 분 혜선님도 와 계시죠. 바람구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5708 뒷번호 쓰시는 분 노추의 새 가족이 되어서 일주일이 채 안 됐지만 어느새 이 추억의 키워드에 빠져들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추억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냥 우리 함께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왜 금방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친구 금세 사귀고 새 학년 올라와서 금세 애들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선생님과도 금방 뭔가 좀 친해지고 이랬을 때 기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은님도 어서 오세요. 자, 노래 두 곡을 준비합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Best That You Can Do 그리고 로렌 우드의 Fallen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향기님, 소나기가 무섭게 내리는 아침 모두들 무탈하길 기도하며 하셨는데 아침에 소나기 내린 곳이 많군요. 이영희님도 네, 어서 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독수리님, 오늘도 노초로 시작해요 하셨고요. 오늘도 승객의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동료 기사님들을 함께 파이팅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우리 꾸리님도 오셨어요? 비슷한 시간에 오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김선승님, 습도가 너무 높아요. 이슬도 많이 내렸고요. 밭에 가서 오이 따고 깻잎 따고 내려왔는데 저와 댕댕이들까지 물에 빠진 생쥐가 되어서 왔네요. 셋 다 샤워하고 햇빛 나길 바라며 차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쉽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노래를 지금 준비해 드릴게요. 조금 더 쉬세요. 마이클 잭슨의 벤 함께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벤에 이어서 닐 세다카, 리프터 인 더 레인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238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참이수님, 흐린 날씨에 비가 오려는지 하셨고요. 황금베르님도 어서오세요. 그쵸. 장마라서, 예, 비가 오락가락하고 항상 언제든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일기예보 보면서 몇 시쯤 온댔는데 안 오네 막 이럴 게 아니라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좀 대비를 하자 이런 마음가짐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 어제 점심 식사 후에 안양천 걷기 나갔는데 때아닌, 에? 진짜요? 코스모스가 천변으로 활짝 피었어요. 잠시나마 꽃을 보며 가을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가끔 이런 것도 괜찮네요. 조금 때일은 어떤 변화지만 혹은 아직 머물러 있는 떠나가야 할 것들이 좀 길게 남아있을 땐 그냥 그 계절을 잠시, 예, 빌린다 생각하고 잠깐 누리는 것도, 물론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오거나 가야 되는데 안 가거나 그런 자연의 변화들이 사실 무섭기는 합니다. 그렇죠? 0016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해원님도 와 계시네요. 자, 7280 뒷번호 쓰시는 분이 학창시절에 학교 방송,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는 아닌 거고 학교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해주는 방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이 노래를 듣고 밥 먹다가 눈물이 났던 멜로디 때문에요 하셨거든요. 이 노래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좀 흐린 날은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신청하신 노래 2부 끝곡입니다. 모라이 캐리 마이 올 전해드려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아, 2781 뒷부분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현준님, 장마철에는 괜히 마음이 심란해질 때가 많아요. 날씨 영향이겠죠. 날씨 탓하지 말자고 소영 씨가 그랬는데 라고. 영향이 크죠. 네, 탓은 하지 말고 영향을 뭐 받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빨사마나 쓰시는 분도 일주일 시작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추억사연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새로 오신 가족분들이 많아서 월수금 참여 코너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한 몇 번만 들어보시면 이런 거구나 금세 아시겠죠? 오늘 사연 만나러 가는 길에 함께할 노래 권용섭님의 신청곡을 준비할게요. 일기예보 그대만 있다면.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8106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어제 집에 욕조가 배달되어 왔어요. 크지 않은 1인용 반신욕 욕조. 독이로 되어 있어서 무게는 좀 나갔지만 접이식 욕조를 잘 관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욕조가 없어서 산 건가 싶으시죠? 네, 저희 집엔 욕조가 없었습니다. 욕실이 두 개인데 이 집의 전 주인이 처음 아파트가 지어질 때 선택했던 모양이에요. 아는 분이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거기는 욕조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무튼 예전엔 사우나 가서도 탕에는 잘 안 들어갔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왜 그리 탕목욕이 좋은지 말입니다. 배달 온 걸 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요. 진짜 딱 혼자 들어가서 반신욕만 가능한 이 미니 욕조를 보고 있자니 어린 시절에 목욕탕에 관한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희 집은 한옥에 샤시만 달아놓은 모양이라서 모든 게 옛날 방식이었어요. 수세식 화장실도 나중에 생겼고 겨울이면 물을 끓이고 섞고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점점 커가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다 씻기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까 엄마가 저와 막내 남동생만 데리고 어디를 급히 가자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읍내에 있는 제일 큰 목욕탕이었는데 거기에 가족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작은 방 하나와 욕실이 붙어있는 구조,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안에 가족끼리 씻고 나오는 방식이었나 봐요. 집에 욕실이 잘 꾸며져 있지 않은 가족이 한 번씩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마는 부지런히 저와 남동생을 씻겼는데요. 말 안 듣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와서 씻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엄마는 씻을 시간이 없어서 저희 닦인 수건으로 대충 얼굴 한번 훔치고 다시 옷을 입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팔순의 엄마는 아직도 그날의 얘기를 하십니다. 가격은 5,000원이었다나 그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연 얼른 다 쓰고 저 반신욕 한번 해보려고요. 앞에다가 판도 얹어서 책도 보고 시원한 차도 마실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노래도 들려주실 거죠? 영턱스클럽의 정, DJ DOC, DOC와 춤을

영턱스 클럽의 정, DJ DOC, DOC와 춤을 두 곡이었습니다. 이 곡들 외에도 모두 아주 신나는 노래들로 멜로디, 뭐 가사를 떠나서 멜로디가 신나는 곡들로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두 곡을 골라봤어요. 아, 어린 시절 목욕탕에 관한 추억이네요. 가족탕. 그런 게 한동안 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가족탕,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 정도였을까요? 남매를 부지런히 씻기고 어머님은 씻을 시간이 없었다면 시간을 막 엄청 많이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 마음 같은 2시간은 줬어야 되지 않나 근데 2시간까지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회전율을 생각하면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일까요? 그리고 5천원 정도의 금액이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5천원이 우리 사연 주신 분의 어린 시절에 대충 나이를 계산해 봤을 때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 추적하고 있는 느낌인가요? 아무튼 가족탕 여러분도 혹시 추억이 있으신가요? 그런 추억이 떠오를 만큼 이번에 사신 욕조가 어쨌든 마음에 드시고 또 얼른 이날도 반신욕을 하셨을 테죠? 예, 기분 좋게 반신욕을 하셨길 바라고 잘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도기로 된 이게 그러니까 접이식은 아닌 거고 배달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 매립형은 아니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우리 4831 쓰시는 분이 나 어릴 적에는 부엌에 빨간 큰 통에다가 물 끓여 붓고 형제간 순서대로 목욕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있는데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빨간 큰 통인데 그게 옆에 보일러 같은 게 좀 달려가지고 말하자면 얘를 끓이는 거죠. 데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쓰고 그런 통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제 상상 속에 있는 거 아니죠? 어렸을 때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뭐든지 좀 우리 요즘에 그 주전자 전기로 얼른 물 빨리 끓일 수 있는 시스템처럼 그때도 물도 좀 빨리 그렇게 끓여서 섞어서 쓸 수 있게 뭐 그렇게 많이 하셨겠죠. 바로 이렇게 온수가 나오는 그런 수도가 아니었다면 7265 뒷번호 쓰시는 분도 가족탕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갔던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름이 뭐 가족탕을 붙일 수도 있고 뭐 붙이기 나름이겠죠 그건. 예. 개인탕 뭐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 목욕탕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3285 뒷번호 쓰시는 분 아이고 어머님은 씻지도 못하고 옷 입은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 하셨고요. 은정님도 남매 씻기고 나면 시간이 남아도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서 아 지쳐서 또 씻기도 힘들었을 것 같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머님은 아마 시간도 없었고 지치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다 그죠 그 끝나고 이렇게 약간 시원한 거 하나 먹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는 없었겠죠 그때는. 그리고 7295 뒷번호 쓰시는 분 갑자기 뭔가 애잔한 추억이네요. 저도 경험해 본 듯한 추억이고요. 목욕탕, 대중목욕탕 한 번씩 수건 깔아놓고 때 밀었다고 어머니 이건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위생상 좋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다른 분들이 하지 마시라고 저희 할머니한테 그 얘기 했던 기억도 나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은미님은 그냥 사연이 애틋하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8529 뒷번호 쓰시는 분이 남매 씻기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자기 몸 하나 씻는 것도 힘들 때가 많은데 아이들 그렇게 연이어 씻기면 진 빠져요 하셨고요. 그리고 0016 쓰시는 분은 0016 쓰시는 분도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어머님이 힘들었던 거 아니냐. 다들 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었는데. 예. 오식농님은 광주광역시 오치동의 대중목욕탕 6,000원. 지금도 엄청 좋아요. 아 진짜요? 여기 6,0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아직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아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3부 끝곡은 한분덕님 신청곡으로 준비합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절.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 브래드의 If 전해드렸어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7206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5114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저도 사연을 써보고 싶어지네요 하셨습니다. 3부 그 참여 코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언제든 기다립니다. 막 화려한 어떤 글솜씨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없다니까요. 그런 거.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너무 짧게만 주지 않으시면 제가 살 붙이고 다듬고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내용이 없는데 제가 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리고 정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5489 뒷번호 쓰시는 분은 저도 이번 달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다가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이럴 때 좀 더 느긋하게 초조해하지 말라는 친구의 얘기가 오늘 소영님이 똑같이 하시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시간이 가야 되는 일들 앞에서는 물론 왜 계속 생각지 못하게 자꾸 지연이 되는 것들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하고요. 겁도 나게 하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좀 잘 쓰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정말 그게 맞구나 싶어지니까요. 그리고 한은수님 어서 오시고요. 제리님. 제리님. 이럴 수 있습니다. 제리님이 만수형 바쁘네요. 모모 부르고 그 사람도 부르고 하셨는데 모모는 만준이 형이 불렀겠죠. 그죠? 순간 헷갈릴 때 있습니다. 저도 잘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분덕님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0239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신촌블루스의 아쉬움 준비했고요. 그리고 4831 쓰시는 분의 신청곡 라이엇밴드의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라이엇밴드의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신촌블루스 아쉬움이었습니다. 아, 이명선님이 저도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한분덕님이 소영님 감사하게 잘 들어요. 소파에 누워서요 하셨는데 아유 완전히 편하게 누워서 들어주셔도 네 정말 편하게 들어주시면 이런 자세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모든 분들이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들 부러워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001을 쓰시는 분은 조금 일찍 가요 하셨는데 얼른 가세요. 그리고 경은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동안 소식이 조금 뜸해서 잘 지내시리라 생각했지만 바쁘셨던 거죠? 그리고 1102 쓰시는 분의 친구라고 아 우리 1102 쓰시는 분이 은근히 친구분들을 많이 모셔오세요. 예. 닉네임이나 성함 알려주셔도 좋고요. 언제든 편하실 때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향기님의 신청곡을 준비할까요? 럼블피쉬의 목소리로 비와 당신 함께합니다.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이었습니다. 지선님이 저도 들어 눕고 싶네요. 하지만 일하면서 이렇게 라디오 켜놓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아 그러시군요. 맞아요. 진짜 일하고 있다가 아, 어느 분이 저는 지금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부러울 것 같네요. 그럴 것 같네요. 부럽네요. 부럽네요. 제리님이 아유 그럴 수 있지 뭘 그게 죄송할 일입니까. 여태 김만수가 모모를 부른 줄 알았어요. 평생 잘못 알고 있었네요. 세상에 오늘 안 게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희 아버지는 목욕 끝나고 나면 항상 그 건강음료 박땡땡 이걸 애들은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혼자만 드셨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졸으면 병뚜껑에 조금 따라주셨다고 그러셨군요. 어렸을 때 왜 어른들이 뭐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꼭 그렇게 그 들고 오시잖아요. 비닐에 박스를 담아서. 그러면은 이제 그 박스 색깔만 보고도 우리는 아 저거 우리는 안 주는 그거다. 근데 언젠가 어디서 누가 이렇게 병뚜껑에 조금 해서 마셔본 그건 다 있나 봐요. 아 맛있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 할머니가 아이고 이거 먹으면은 공부 못한다. 그랬다 이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정말 이렇게 머리가 바보가 되는 줄 알고 아 먹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다가 조금씩 더 크니까 그럴 리가 뭐 이러면서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떠오르네요. 네 황금배려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정산 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하면 오직 천만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만 천만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하셨고요. 만일 경계가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경계 중에 나오면 마음이 바로 흔들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마치 그늘에서 자란 버섯이 태양을 만나면 바로 시드는 것과 같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마음공부.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기.

0: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1: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2: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6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50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계가 찾아오면 그 경계를 반갑게 생각한다는 교도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의 기회라 반가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 그게 너무 어렵던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경계의 순간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경계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건 만나게 되는 수많은 경계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단련하게 하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시킨다는 사실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경계를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기보다 마음 공부의 기회로, 또 값진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경계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경계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공부, 경계를 통해 마음을 돌리는 공부로 내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만나볼게요. 로이킴 바람의 노래,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인연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전 세대를 상담하지만 그중 청소년들이 유난히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새해마다 나는 무엇을 새로 시작할지 보다 이 아이들 곁에 어떤 마음으로 다시 앉아야 할지 먼저 생각하게 된다. 며칠 전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올해는 좀 덜 힘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바람에 가까웠다. 그 말 앞에서 나는 해결책보다 올해도 이 아이와 같은 자리에 앉아야겠다는 마음을 먼저 다졌다. 과학자 프리초프 카프라. 그는 생명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의 그물로 보았다. 이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우울과 자해, 학교 부정응 현상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끊어진 연결을 알리는 생명의 신호다. 아이들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을 뿐이다. 이들은 자신이 이 세계에서 끊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다. 현대 문명의 병리를 분리의 사고에서 보면 인간을 개인으로, 마음을 몸에서, 삶을 관계에서 떼어내 이해하려는 관점이 결국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까지 병들게 했다는 것이다. 카프라의 시선은 생명은 독립된 부품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가 엮어 만들어낸 하나의 그물이라고 한다. 어느 한 가닥이 상처받으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아이들이 회복되는 순간은 스스로를 다그칠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머물러도 괜찮다고 느낄 때다. 판단 없이 함께 있는 시간, 결과를 묻지 않는 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조금씩 다시 움직이곤 한다. 치유란 아이보다 어른의 태도를 다시 세우는 일인지도 모른다.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해하려는 속도로 곁에 있는 것, 그 단순한 선택이 한 해를 견뎌낼 힘이 되지 않을까. 원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에서 나와 하나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부모와 아이, 어른과 청소년, 아픔과 치유 또한 본래 분리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조금 덜 외롭기를, 부모 또한 혼자 책임지지 않기를, 서로의 아픔을 개인의 결함이 아닌 하나의 생명 그물에서 일어난 떨림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끊어진 줄을 탓하기보다 다시 있는 손길이 많아지기를,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안전한 연결이 될 때 그 하나의 마음 위에서 치유는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해 밝혀진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본질 등에 관한 궁극적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불교 교리도는 이것을 법신불이라 선언하고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심인,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단정하고 있고요.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최고의 종지로 삼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서 법신불 이론상을 본존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는데요. 원불교 정전에 보면 이론상 진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심인, 일체 중생의 본성, 대수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이나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수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나타나고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손바닥 위에 한 구슬처럼 드러나며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한다. 원불교에서 믿고 있는 이론상의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더욱더 많이 발현되길 바라봅니다. 원소 픽키어드, 오늘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입니다. 이론상의 진리.

앞서 마음 산책 소개를 못 드리고 코너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마음 산책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연성 교도님의 글 그물망 사랑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어반자카파의 열 손가락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2일 유럽 순방 중인 왕산 종보사님께서 독일 베를린 교당을 방문하시고 교도들을 접견하셨습니다.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낯선 이국 땅에서 원불교의 교법을 묵묵히 실천하며 교화의 터전을 읽어온 제가 출가 교도들을 격려하셨는데요.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유럽의 중심에서 정신개벽의 횃불을 밝히는 여러분이야말로 인류의 상생을 이끌어갈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베를린 교당이 현지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영성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24일엔 왕산 종보사님께서 레겐스부르크 교당을 방문하셨는데요.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현지 교화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신성과 공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온 교도들에게 깊은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을 바탕으로 불공할 때 유럽 교화의 문이 더욱 열릴 것이라며 서원을 반주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5일엔 왕산 종보사님은 레겐스부르크시 관계자들을 접견하시고 원불교가 추구하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시며 현지 교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이르미쉬 시의원은 종보사님의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종보사님께서는 레겐스부르크의 AAA 난민지원센터를 방문하셨는데요.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의 처지에 깊은 위로를 전하신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사회의 온정 속에서 난민들이 안정을 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레겐스부르크 방문 기간 중에는 종단과 국경을 초월한 평화와 상생의 만남이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한 물 지원 사업과 유럽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 부지 기증 공로로 원광대학교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던 세계 물재단 헤리베르트 비르트 전 이사장을 만나셨습니다.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비르트 전 이사장이 주최한 평화음악회를 참관하시며 인류 보편의 평화와 조화를 염원하는 음악의 선율 속에서 종교와 국가를 넘어선 깊은 연대의 마음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지난 원기 108년 열반한 원법의 교정의 묘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하기도 하셨는데요. 독일 레겐스부르크 출신으로 현지에서 인연을 맺고 출가를 결심한 뒤 교무가 됐던 원법의 교정은 레겐스부르크를 기반으로 유럽 교화의 씨앗을 뿌리는 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의 정법을 서구 사회에 전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던 원법의 교무의 거룩한 영로를 위로하고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영산성지에서 대학생 청년 신성의 훈련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전무 출신을 꿈꾸는 청년들이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서원을 다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대학생 청년 신성회는 교단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전무 출신의 서원을 확립하는 훈련입니다. 중앙총부 교육부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나의 인생, 경이로운 여정, 원더랜드라는 주제로 출가 서원이 있거나 전부 출신의 가치와 삶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영산성지 순례, 서원 설계도 등 자아를 마주하는 다채로운 성찰 프로그램으로 분주한 현실 속 고민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주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출가 교역 생활 중인 교무들과 깊이 있는 대화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류에 헌신하는 공익정신을 탐구했는데요. 한 참가자는 교무라는 길에 대해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전하며 남을 위하고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얻었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광주 전남교구 청운회가 교구 교위에 의장돼 스크린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법동진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는데요. 제3회 교구 교위에 의장돼 스크린 골프 대회가 각 교당 교도를 대상으로 열렸는데요. 원기 108년부터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법동진 간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자 마련됐고요. 오은도 광주 전남교구장과 광주 전남지구 교위의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인연들의 지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양덕 교구 청운회장 교회로 대회의 막이 올랐고 윤성욱 교위의 의장의 인사말과 이군도 서부지구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농성교당 박원상 교도의 진행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팀별로 나뉘어 각 스크린홀에서 연습을 거친 뒤 본격적인 경기에 나섰습니다. 최저타와 차점차, 홀이런과 이글, 인기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순위를 정해 참가자 모두가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농성교당과 비하교당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광주교당과 중교당 등도 상을 받아갔습니다. 윤성욱 교위의 의장은 교무들과 교도들이 함께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법동지들이 서로 친목하기를 바란다며 늘 공부심을 놓지 않는 활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양덕 교구 청운회장은 이를 계기로 각 단체와 연계한 교화의 천병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필드 대회로 키워가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는데요. 광주 전남교구는 권역별 활동과 동아리 활동, 취미생활 동아리 등을 통해 다채로운 교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21일 전북교구 서전주지구가 법사법포인 훈련을 개최했습니다. 교당의 중심이 되는 법사와 법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심과 서원을 다지는 시간이 됐는데요. 주세불 대종사님은 왜 오셨나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훈련엔 지구 내 12개 교당의 법포인과 법사단이 대거 참석해 훈련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서전주 지구가 1심 합력해 오는 10월에 있을 상시훈련 훈증 대법회를 총력으로 준비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모으는 자리도 됐는데요. 이어서 진행된 주제 강의에서는 여근영 서전주지구장이 법사로 나서 대종사님이 주세불 부처님으로 오신 숭고한 의의와 물질개벽 시대의 정신개벽의 중요성을 깊이 전달했습니다. 특히 법사와 법포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시일기를 기재하고 속깊은 성리 공부를 통해 정신 자주력을 확장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웃을 위한 기도 등을 실천하며 단순한 공부인에 머물지 않고 대종사님의 정법을 사회에 전하는 주체적 교화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법포인들은 가슴 깊이 법문을 새기며 교당과 가정, 지역사회에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대본공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이런 세계로 창작성가 은혜의 세상 이루어가네.

0: 원불교 알림 책
1: 중앙아시아에 피어난 일원회상 개척의 거룩한 서원 알마타 교당이 새로운 35년을 향해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알마타 교당의 이안 봉불식이 진행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함께할 예정이고요. 왕산 종보사님의 설법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맞이한 은혜로운 알마타 교당의 이안 봉불식에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원기 111년 봉도 청소년 수련원이 어린이 여름 정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봉도 숲에 마음 씨앗이 떨어졌어 라는 주제 아래 자력 씨앗과 배움 씨앗, 키움 씨앗과 감사 씨앗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데요. 7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합니다. 어린이 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봉도 청소년 수련원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속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우주소녀의 너에게 닿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의 연장선쯤 될까요? 습관은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약속 시간마다 번번이 늦는 버릇, 대화의 시작을 늘 상대를 깎아내리며 시작하는 말투,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해버리는 무심함까지. 어쩌면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삶에 깊이 새겨진 행동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무늬로 채워지고 있나요? 오늘도 나를 살피기 좋은 시간이죠.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조선 힙합의 마음이라는 우물.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항상 늦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20분 일찍 약속 시간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통했던 건 딱 그날 하루뿐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찍 부르는 그 시간까지 용케 계산을 해서 또다시 늦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도 늦던가 그 사람과의 약속을 꺼리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결국 내 인생을 조금 더 곱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죠. 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오랜 습관들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늦는 습관이든 그걸 보며 조급해하는 마음이든 말이죠. 오늘은 찬찬히 나를 먼저 살피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하영곤 팩토리에 비 해피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자 함께하고 계신데요. 희망풍선님께서 대화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로 시작하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본인은 아기가 없다는데 듣는 사람은 매번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말투 하나가 관계를 다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어떤 뭐 그렇다고 막 그 사람 말이 엄청 맞다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하기보다는 아 그랬구나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 라고 하면서 본인의 얘기 그러니까 먼저 수긍을 해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상대에게도 본인에게도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더라고요. 예, 뒷번호 429 쓰시는 분께선 희원님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잠적해버리는 회피형 인간인데요. 늘 도망치고 나면 후회만 남는데 이것도 제 오랜 습관이겠죠. 이제는 부딪혀보는 연습을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것도 습관이 되신 거겠죠. 맨 처음부터 뭔가 숨어야지 회피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사건의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변화, 예, 칭찬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내 자신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결국은 나한테 상처 주니까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신 것 같거든요. 아주 좋은 의미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너무 처음부터 또 이제 부딪혀 보려고 막 처음부터 시게 나가시진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호성님께서는 희원님 주말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푹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안 그래도 아침부터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예, 진짜 장마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고 좀 많이 오는 구간들도 있고 아, 좀 덜 내리는 구간도 있겠지만은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에는 예 우비, 우산 이런 것들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주말에 그리고 바쁘게 네 경조사를 많이 다니며 보냈습니다. 살림왕님께서는 장마가 계속되니까 집안 전체가 끈적끈적 빨래에는 쿰쿰한 냄새가 나네요. 건조기를 하루 종일 돌리는데도 집안 공기가 수족관 같습니다. 보송보송한 가을바람이 벌써 그리워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럴 때 제습기를 좀 틀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쵸?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소울스타의 비오는 거리 2개월의 여우야.

솔스테이 비오는 거리 투결의 여우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1부 그 곡으로 에일리의 보여줄게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파스텔 블루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거리를 헤매곤 해. 아직도 잊질 못해 밤 같은 나란 너. 너도 나처럼 혼자 방황하고 있을까봐 라디오에서 흐르는 이 노래를 들을까봐 우리 사랑이 너를 슬프게 만들까봐 지난 추억은 네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터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뒷번호 5360 쓰시는 분께서 주말에 고향에 갔다 왔는데 마음이 허전하네요. 홀로 계신 어머님 때문에 걱정이 돼요. 사는 게 뭔지 참 힘이 들어요. 그래도 기분 좋은 12시 희원님 목소리에 에너지 팡팡 얻고 힘차게 달려봅니다. 미녀 개그우먼 희원짱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5360님께서 더욱이나 힘을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저에게 또 이렇게 파이팅을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5360님도 파이팅! 신복스님께서 예 너무 크게 파이팅을 외쳤죠?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다시 시작하는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꾸뻐! 저는 주말 서울에 다녀왔어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답니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 주말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혹은 뭐 저에 대한 안부도 이제 물어봐 주셔서 아까 슬쩍 얘기는 드렸는데 그 경사가 좀 있었어요. 예, 뭐 제 주변 지인들이 뭐 한 명은 돌잔치 그리고 또 한 명은 결혼식 또 지인분도 결혼식 뭐 이렇게 돼 있어갖고 아 그것도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가 아니었고 일요일 하루에 막 세 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갔다가 결혼식을 갔다가 결혼식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어제 한 일은 차를 타고 밥을 먹고 인사를 하고 다시 한번 차를 타고 가서 인사를 하고 뭐 간식을 좀 먹다가 다시 한번 차를 타고 가서 인사를 또 열심히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아주 뭐 누구보다 그 어떤 아이돌 걸그룹보다 바빴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런 시간을 보냈네요. 아, 뒷번호 3129 쓰시는 분이 주말 내내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온몸이 찌뿌둥할까요?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몸에 아이고 곰팡이가 피는 기분이에요. 힘나게 신나는 노래 한 곡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약간 오늘 진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어떤 날씨 탓일까요?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핀다 그랬는데 신나는 노래 한 곡과 또 많이 많이 들려달라는 이 얘기와 함께 예,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좋은 노래 많이 띄워드릴게요. 뒷번호 3459 쓰시는 분께서는 운전만 하면 욱하고 거친 말이 튀어나오는 버릇이 있어요. 평소엔 부드럽다 소리 듣는데 핸들만 잡으면 왜 이럴까요? 오늘은 희원 씨 목소리 들으면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양보 운전하며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평상시에 어떤 많은 부분들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있다가 어떤 안전상의 이유로 뭔가 나를 침범한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운전할 때 확 들잖아요? 이럴 때 약간 거울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탄 사람이 더 크게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막 하다가 확 그러면 제가 더 크게 화를 내곤 했거든요. 이게 운전을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들으시다가 깜짝 놀라갖고 어이 그래 내가 조심할게. 그래 희원아 내가 그 정도였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그런 어떤 거울 치료가 예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금 전에 해드렸죠? 예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좀 별로였죠? 예. 오늘부터는 양보 운전을 하시면서 천천히 가실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우주의 드라우닝 원 위에 비를 몰고 오는 소년.

자, 노래 우주의 드로잉 그리고 원 위에 비를 몰고 오는 소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0283 쓰시는 분이 주말 내내 비가 와서 삼시세끼 집밥을 차려대느라 돌아가면서 밥 돌아가면서 밥을 했네요. 월요일인 오늘 드디어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원하고 저만의 시간. 빗소리를 들으며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라디오를 켜고 여유가 느껴져 너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느껴집니다. 여기까지도 아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다라는 게 느껴져요. 글로써 제가 느꼈네요. 아 뒷번호 1729 쓰시는 분께선 매번 늦는 남편 때문에 연애 때부터 속이 터졌던 주부입니다. 하도 싸우다 지쳐서 이젠 약속 시간이 되면 저 혼자 출발해버려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요즘은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더라고요. 꿀팁입니다, 희원 씨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요? 아, 그 아버지들도 예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그 뭐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도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또 약간 바뀌어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들이 약간씩 바뀌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던데 아마 1729님도 남편분이 이제 알아채셨겠죠. 원래 말이 없는 게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예. 어이, 보통이 아니네. 어우, 내가 없는데 출발을 했네? 어, 오늘 하루만 그랬겠지? 어, 내일도 그러고 어우, 잠깐만. 좀 빨리 가야겠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맞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선배님이시네요. 아, 노래 한 곡 예, 띄워드릴게요.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띄워드립니다.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띄워드렸습니다. 초록나무님이 월요일은 점심을 먹고 나면 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산책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 일주일 중에 가장 기분 좋은 행동 패턴이랍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까지 더해지니 완벽한 월요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거 참 좋죠. 그 나만의 루틴. 예,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나만의 루틴 중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도현 선배는 그 어디 프로그램을 봤더니 장도현 선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좀 읽고 이런 어떤 나만의 루틴들은 참 본받을만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초록나무님도 어떤 루틴 아주 칭찬해요. 아, 2부 끝곡으로 에이핑크의 노노노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추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진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개부터 넘어가 볼게요. 국가 무형유산. 국가 무형유산이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개까지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고개는요. 경복궁. 법률에 따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형유산이라고 하죠. 국가 무형유산과 경복궁.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비비의 범파.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자, 오늘 비피의 번파를 듣고 왔는데, 아, 사실 오늘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갔을 때는 이게 무슨,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싶으실 수 있어서,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고개로는 국가 무형유산이 나갔고요. 두 번째 고개로 경복궁이 나갔죠. 세 번째 고개입니다. 비단.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고개는요? 저고리! 자, 비단 저고리 정답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캐치보다 빠른 순발력이 필요하겠다는 거 말이죠.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정답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MC 스나이퍼의 비켈럽.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노래 두 곡 비슷해 비가 오는 날엔 MC 스나이퍼의 BK Love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개가 남았더랬죠. 자 다섯 번째 고개는 이영이 박술려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 국가무형유산 두 번째 고개는 경복궁 되겠고요. 세 번째 고개가 비단이 나왔어요. 네 번째 고개에서 저고리가 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고개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는 이영희 박술려.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쪽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곡에까지 한번 넘어가 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신 바로 한복이었습니다. 자, 22년 한복생활이라는 명칭으로 국가무형유산에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아, 뒷번호 3219 쓰시는 분께서 한복, 비가 왔다 갔다 하는 월요일이에요. 너무 습해서 제습기 풀로 가동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뒷번호 8811 쓰시는 분도 한복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1644 쓰시는 분께서는 정답은 한복 맞나요? 날씨가 비가 오려는 듯 꾸물꾸물하네요. 후덥지근하니까 처음으로 퀴즈나 맞춰봐야겠습니다. 희원님 매일 잘 듣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뒷번호 6705 쓰시는 분께서도 정답 한복입니다. 기분 좋은 12시 좋은 방송 들을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해요. 오늘도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1693 쓰시는 분께서도 한복.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장마라 그런지 허리가 아프고 쓰셔서 오후에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 오려고 해요. 나이가 드니 날씨 따라 저의 몸도 그렸다 맑았다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3부 끝곡으로 SG워너비의 아리랑 띄워드리면서 마치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상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저로 마무리로 걸어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체송. 오늘은요 라이즈의 Do Your Dance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온앤오프의 Open the Door 띄워드립니다.
1: Keep asking for this.

라이즈의 New Year Dance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문도 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뺀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8731 쓰시는 분이 비오는 날에 역시 부침개죠. 아이 뭐 기가 막히죠. 빗소리랑 부침개에 지지는 소리가 똑같아서 그런지 매번 유혹을 못 이겨요. 희원님도 오늘 저녁 부침개 어떠신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 문자를 보자마자 오늘은 김치 부침개를 한번 가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오징어가 있던가? 예 생각을 했는데 아 맛있겠네요. 아우 뭐 기가 막히죠. 예 생각만 해도 예 군침이 돕니다. 아 뒷번호 6812 쓰시는 분은 장마철이라 그런지 집에 초파리들이 단체로 종모를 열었나 봐요. 어떡해요. 눈앞에서 자꾸 알짱거리는데 잡히지 않고 스트레스 받네요. 이 녀석들 소탕하는 꿀팁 아시는 청취자분 계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작년에 초파리들이 갑자기 급증적으로 늘어났던 시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온라인상에 그 유명하다라는 어떤 초파리 그 잡는 약들을 샀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예, 파리지옥을 식물 있잖아요? 그거를 싱크대 옆에 뒀어요. 예, 싱크대 옆에 뒀는데 아주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은데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제가 과일을 좀 안 먹으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일을 어떻게 여름에 과일을 참나요? 특히 복숭아는 못 참는데 복숭아 인간들도 그 냄새에 막 코가 막 따라가는데 초파리들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빨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걸로 예, 그렇게 한번 정모를 열어볼까봐요. 예, 뒷번호 1193 쓰시는 분은 날이 더운데 장마까지 겹치니 냉장고 속 야채들이 순식간에 상해가네요. 오늘 점심은 강제로 냉장고 파먹기 비빔밥이었어요. 암튼 비빔밥으로 몸에 좋은 야채 많이 먹었습니다. 하하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날이 이러면 음식도 좀 금방 상하는 법이 되죠. 그쵸?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박혜경의 아름다운 이별.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박혜경의 아름다운 이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3281 쓰시는 분이 비가 와서 그런지 집안이 차분하네요. 은은한 향초 하나를 켜두고 거실에 가만히 앉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 올 때 들으면 가슴 몽글몽글해지는 노래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뒷번호 3135 쓰시는 분께선 갑자기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지더니 날이 좀 선선해졌네요. 창밖 빗소리를 들으면서 듣는 라디오는 참 특별합니다. 이 날씨에 딱 어울리는 감성 젖는 최신 발라드나 옛날 R&B 음악 한 곡 들려주세요. 창가 자리에 앉아 감성에 푹 빠져볼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R&B 음악을 찾게 되는 그런 날씨인가 봐요. 그렇죠? 예. 아, 뒷번호 1583 쓰시는 분께서도 아, 며칠 전에 밭일을 하다가 말벌에 쏘였는데 드디어 말벌집을 찾아 뜯어냈네요. 전 왜 3년 동안 계속 벌에 쏘일까요? 희한하네. 그래도 주사를 맞고 별탈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지만요. 이번엔 우리 댕댕이도 쏘였어요. 어이구, 어떡해. 내년에는 무사히 지나가길 빌어요.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 정말 주인도 댕댕이도 정말 가슴이 시리다. 아유, 어떡해요. 다행히 주사 맞고 별탈 없이 지나가셨다 해서 다행이고, 그리고 벌집을 뜯어내셨다 하니 진짜 다행입니다. 아, 말벌이 사정없이 무섭던데요. 아, 이 말벌은 얘네가 그 죽고 나서도 그 침이 계속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쏘인다 그러던데, 어우,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데, 3년 내내요? 어, 진짜, 그 벌 진짜 나쁠세. 진짜 나쁜 벌이었네요. 그쵸? 다행입니다. 아, 내년에는 이런 일이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기분 좋은 12시. 자, 오늘 비가 오는 그런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 진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아, 좀 비가 온다고 예보가 계속 나오는데 너무 많은 비는 좀 안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12시에 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띄워드립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합니다.

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소년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관심 있는 잔소리로 시작할까 합니다.
1: 뭐니요, 평행선?

0: 민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이제 슬슬 장마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십니까? 꼭 드셔야 하는 약을 빼먹지는 않으셨는지, 아픈 것이 있어도 그냥 나이 다 하시더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진 않는지 문득 걱정이 돼서 말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산들,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둔들, 결국 내 몸이 아프면은 그 어떤 즐거움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과 오래오래 지금처럼 다정하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네, 내가 먼저 스스로를 귀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나를 가장 1순위에 둬보는 겁니다. 튼튼한 그리고 든든한 기운을 꽉 채워드릴 조은영의 가요세상이 함께하겠습니다. 배려입니다. 오빠.

0: 아, 거식 이장이요. 오늘 또 내가 거식이한 얘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 말이요. 어느 그 아파트 경비실 분실물 보관 상자가 아주 거식이었다고 하네요. 보통 분실물 상자 음모는 지갑이나 열쇠 같은 게 들어있기 마련인데 이 아파트는 다르다는 것이요. 응. 어느 날에는 감자 한 알의 주인을 찾고 있고 또 다른 날에는 꽁치 주인 찾음 냉장고 보관 중이라고 써 붙여 놓으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참말로 거시기인 건디 오늘은 대파 한 단이 주인을 찾는다고 올라온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본 게 이 동네 장에 다녀오신 어르신들이 하나씩 거시기한 거요. 예. 이 경비원 아저씨가 참말로 거시기에 또 보관을 잘하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의 거시기 이장이 한마디였습니다. 예. 잃어버린 감자 한 알도 거시기하게 여겨주는 마음들이 있으니 여기가 최고로 거시기한 아파트가 아니겠냐 이 말이지요.
1: 이혜리입니다. 자갈치 아님의 김정호 소명이 함께하는 최고 친구.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출발합니다. 조성환이 아니고 손민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오다 가다. 자, 윤영희 씨 안녕하세요. 첫 번째 들어오셨고요. 독산동 한양님도 들으셨어요. 항상 한계 같은 모습 너무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다가다였어요. 선민재 노래였습니다. 김혜성 씨,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날씨는 흐리지만 좋은 해가요 세상과 함께 기분 좋은 날 내십시오 하셨고요.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에는 행복한 한 주 잘 부탁드립니다. 구복 부산은 비가 살짝 비추는 가더니 엄청 덥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좋은 해가요 세상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함정희 씨, 좋은 해 가요상 팬모임 전국 각지에서 오신 팬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해 가요상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성환입니다. 다시 걷자.

조성환의 다시 걷자였습니다. 창원 변재인 씨 예, 들어오셨고요. 일주일이 즐거워집니다.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수함 씨 예, 재밌고 즐거운 좋은 여가 세상 잘 듣고 있다고요. 오늘 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서인지 안양천에서 정체합니다 하셨고요. 7월 뜨거운 해설 아래에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송영아 씨도 주말 잘 쉬셨죠?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엄지 와라 가라.

와라가라였습니다. 추혁진, 엎어치나 매치나. 울산의 최경숙 씨, 날씨가 불쾌지서 높고 덥네요. 마음 있는 곳에 생각이 머물고 가고자 하는 곳에 길이 열린다.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솔스베 이성낙 씨 들어오셨고, 김경자 씨, 한 주도 즐겁게 좋은 예가 장편 시작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덕의 유창엽 씨, 네, 처음 듣는다고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혁진의 노래였어요. 엇버치나 매치나 였습니다. 네. 요즘에 새롭게 나온 노래 가운데서 조금씩 맛을 느끼라고 전해드렸던 노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온전히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최혜경 씨가 주말밤을 조사모님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아, 스쳐듯 지난 2년도 소중하다는데 조사모 가정님들과의 만남은 한 가족같이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참 좋은 인연에 감사하고 사랑을 한아름 채우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행사 준비하시고 마무리까지 수고하시는 김경자 회장님, 조규배 감사님, 김경숙 부회장님, 조수정 부회장님, 함정희 총무님, 촬영하시라고 항상 고생하시는 김영남 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추억 한 페이지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좋은 인연은 멋진 조형님의 자유롭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감싸줌으로써 이루어진 멋지고 아름다운 몸입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안주도 파이팅 해주세요.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은영의 가요세상을 사랑하는 모임 만남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미라입니다. 웃고 살자.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주 시켜 먹는 피자.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요. 상자는 네모난데 피자는 동그랗고 정작 잘라진 조각은 세모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철저한 효율성의 법칙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반죽을 공중에서 돌릴 때 온심력 때문에 가장 균일하게 펴지는 모양이 동그라미고요. 또 그 온을 중심에서부터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세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자는 왜 네모날까요? 원형 상자는 접기가 너무 복잡하고 비싼 반면에 사각형 상자는 한 장의 종이로 접어서 대량 생산을 하기에 가장 저렴하고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자 한 판의 수학과 경제학의 비밀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담겨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각기 다른 모양이 모여서 완벽한 맛을 내는 피자처럼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공간에 모여 만드는 라디오도 참 완벽한 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서 맞는 음악들도 계속 들어보실까요? 남진입니다. 나야나, 김연자, 정든님.

가사로 만든 얘기 윤수일의 찻잔의 이별. 사랑은 언제나 큰 다툼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부터 말이 줄어들고 눈을 마주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함께 있어도 침묵이 더 익숙해질 때가 있다. 처음에는 따뜻했다.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만으로 행복했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얘기가 밤늦도록 이어졌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찻잔은 식어가기 시작했다. 차가 식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별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사랑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도 따뜻한 찻잔 하나를 바라보며 다시 생각해본다. 사랑은 뜨거울 때보다 식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와 다시 마주 앉게 된다면은 그 찻잔만큼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켜가고 싶다는 것을.

오늘 3부에는 또 여러분들이 추억을 함께 생각하고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 듣고 싶으신 분들, 추억의 노래, 그리고 정말 이 노래는 명곡이다, 내가 이 노래를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뭐 이렇게 히트는 못했지만 또 히트를 했던 곡 가운데서 요즘에 들어보기 힘들었던 명곡 한 곡을 선곡해서 보내주십시오.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정말 좋았어요라는 의사표시를 해주면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명곡 찾기, 명곡 한 곡씩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듣는 노래가 아닌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명곡을 한 곡씩 찾아서 신청해 주시면 그분에게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방법 아시죠?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신유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아주 멀리서 듣고 계시는데 영덕에서 듣고 계시는 유창엽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요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생활 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 이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 팩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참여하신 분 가운데서 추억의 얘기를 잘 써서 함께 정답을 주신 분 가운데서 몇 분을 선정합니다. 박구윤의 나무꾼 들으면서 3부로 함께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0: 효과가 됩니다.
1: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2: 자, 3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집에 가는 길. 오늘도 이제 퇴근 시간에 집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때 또 추억을 생각하면서 걷는 길.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또 추억을 생각하는 추억 퀴즈와 함께 하는데요. 네. 가요로 떠나는 추억 여행. 오늘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노래 세 곡을 들어보실까요?

자, 정답은 이제 문제 나갈 거니까요. 네. 미리 뭐 적으신 분들, 네. 시골길, 첫 번째 들었던 노래가 임성훈의 시골길이었습니다. 2번이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세 번째 곡이 차오름의 내 고향 신장로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푸른 논과 밭사이를 걷던 시골길로 이렇게 지나다녔던 분들 많죠. 아스팔트 대신에 흙길이 있었고 자동차보다는 사람 발걸음이 더 많았던 길.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뛰어다니던 길. 소를 몰고 지나가던 길. 어머니 손을 잡고 장에 가던 길. 오늘 또 들려드릴 노래 속에서 또 그 정겨운 시골길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네. 노래 들으시면서 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노래 들으셨으니까 추억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듣고요. 정답과 함께 시골길에 얽힌 추억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친구들과 메뚜기 잡던 얘기도 좋고요. 예. 어머니 손잡고 장에 가던 기억. 그리고 시오리길을 그냥 걸어 다녔던 길. 또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그 소리, 그 젓가락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그 보따리로 이렇게 맨 가방을, 가방 대신에 보따리 메고 달리던 그런 추억들.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바다까지는 아니고 물 건너서 학교를 다녔던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실 텐데요. 학교 다니던 길. 예. 그리고 또 고향집으로 향하던 시골길 얘기, 또 어머니 손잡고 장에 가던 기억들, 떠오른 대로 추억과 함께 예, 신청곡도 주시고 정답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의 추억 퀴즈입니다. 예전 시골길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은 요즘은 거의 보기 어려운 풍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네. 꼭 시험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1번 논두렁길. 1번 논두렁길. 2번 소달구지. 3번 허수아비. 4번 지하철역. 네. 혼돈하지 마십시오. 문제. 예전 시골길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보기 어려운 풍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는 동안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곡을 주셨는데, 예, 나에겐 당신밖에부터 시작해서 많은 곡을 보내주셨죠. 네. 일단, 나에겐 당신밖에로 선곡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도 주셨던 분이 계셔서 이 두 곡을 선곡해 봅니다.

0: 지금 우리나라 시가 시원합니다. 최고의 방송 좋은 애가의 세상 듣고 있습니다. 나에겐 당신밖에 신청합니다 하셨던 성현동 김영분 씨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영산동 민고 씨 신청하신 바람의 노래 조용필 씨의 노래였습니다. 정답 주신 분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지하철역. 지하철역은 예전에 신정로길, 논두렁길, 뭐 시골길에는 없었던 길이죠. 딸부자 농부의 아드님께서 시골길 요만대 집집마다 울타리에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열리면은 호박에 침주고 댕겼는데 침주고 나면은 진물이 흘러나왔어요. 네. 이걸 가장 개구쟁이 같은 경우였지. 못된 짓이라고. 대구의 평강군님께서 주말에 가족들과 경주 보문단지에서 1박하고 첨성대 주변 산책로를 걷고 오니까 좋았습니다 하셨고요. 이미아 씨가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풀풀 났던 양주시 은현면 식량로길 양옆으로 코스모스 꽃 한들한들 흔들던 길이었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지하철역입니다. 해상사랑 스마일님께서 초등학교 시절 학교가 멀어서 아침에 우리 마을 전교생이 함께 모여 등교하곤 했습니다. 고학년이 깃발 들고 앞장서면은 산기가 농길 따라 함께 걸어가던 그 시절의 정겨운 추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오늘은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진해성의 어느 날 듣고 싶습니다. 진해성 씨의 노래를 많이 이렇게 소개하는데 노래가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가수의 노래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팬분들은 많이 신청하는데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최경 씨가 어린 시절 할머님 댁에 갈 때 비포장도로로 시외버스 타고 뒷좌석에 앉으면은 덜컹댈 때마다 엉덩이 들썩이면서 차 천장이 닿을 것 같아서 들썩이며 다니던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그 시절이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4번 지하철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집 뒤가 북한산인 1601님께서 정답 3번이에요. 허수아비예요. 네. 소달구지 60년 전 4km를 여름에는 시골 진흙길 학교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진흙길. 네. 왜 그리 살았는지요. 아 옛날이야 라고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죠. 지금은 대중교통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가지고요. 근데 보통 시골길은 그냥 보통 걸어다녔어요. 네. 습하고 더운 날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땀에 젖어 일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노래 공통점 길 아닌가요? 맞다면 신청곡 금잔디 당신은 명작 전해주세요. 시흥에서 제일 예쁘시다는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딸부자 농구의 아드님이 근데요 시골길 버스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까지 들었으니 달구지까지 들어보게요. 그렇게 주셨고요. 지하철 난 서울입니다. 그 대신 나의 시절에는 전차가 있었어요. 선지아 씨는 네 전차를 타고 다니셨겠죠. 네. 그리고 정답 4번을 쭉 적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연을 길게 주신 분 가운데서 혜성사랑님께서 방학 때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은 1시간 정도 걸어서 갔어요. 가는 중간에 구멍가게 들려서 크림빵을 사 먹고 걷다 보면은 작은 돌멩이들 사이로 물이 흐르는 개울가를 건너갔습니다. 푸른색 벼들이 바람에 넘실대고 미루나무들이 가로수가 있는 논두길을 건너면은 저기 산중턱에 있는 할머니 집이 보였답니다. 지금도 잠이 들기 전에는 그 아스름한 풍경을 그리워하죠. 손녀가 어디쯤 오는지 기다리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저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저에겐 길 하면 항상 떠오르는 할머니 댁 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항상 좋은 글들 네, 아름답게 써주시는 분 혜성사랑님 그리고 최혜경 씨도 그렇고요. 또 그 샤브리나님 아 여기는 엠마님이시군요. 엠마님 네 샤브리나님이 또 써주셨어요. 4번 지하철역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길 논두렁을 따라 학교에 다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시골에서는 학교를 가려면 한 마을을 지나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는데 그 길이 멀게만 느껴지면서도 친구들과 함께해서 늘 즐거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벼이삭과 정겹게 들려오던 개구리 울음소리, 목가밭과 흙길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놀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퀴즈를 풀다 보니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잠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좋은 노래와 즐거운 퀴즈 덕분에 행복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성의 자작곡 명곡 중에 명곡 꼭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 정답을 또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일단 신청곡 가운데서 달구지 를 준비했습니다. 또 삼성동의 박은자 씨가 고향이 해남인데요. 땅끝 마을 내 고향입니다. 국민학교 때 보자기에 책 멘토 돌돌 말아서 허리에 메고 아, 벤토 네. 도시락이죠. 예, 도시락 예, 또 읽어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그 초등학교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 때였고요. 또 도시락을 예전에는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다녔습니다.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가 멀어서 높은 산을 올라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은 양동이 물지게 치고 다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지게를 치고 니어가에 나무를 가득 캐왔습니다. 아 그때는 또 이게 솔잎 떨어진 것도 이렇게 다 모아서 괄키나무 또 하고 그랬었죠. 바다에서 가서 낙지 잡고 꼬막 생굴 깨고 밭에 가서 고추 300근 따고 야 그때는 300근까지 땄어요. 저울까지 갖고 가셨나요? 네. 허미로 밭을 메고 어려울 때 추억이 많아요. 조수지 가서 수영도 하고 속갈 메고 그랬었죠. 다 소가 집에 다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네, 그래서 밭에도 소가 있어야만 됐고 이 소가를 다 이제 그 풀배로 다녔던 어린 시절. 예, 혜경 씨가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의 때론에 정연호 가수 기죽지 마라 지인님의 사랑이요 청취합니다. 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택배기사 김성재님이 신나게 듣고 신청합니다. 정승희의 맛소 주셨는데 정종숙의 노래입니다. 달구지.

네. 잘 들으셨나요? 네. 그 고향 생각, 어린 시절에 그리웠던 그 시절의 그리움이 물씬 좀 느껴지셨나요? 네. 오늘은요, 박은자님하고 엠마님하고 두 분에게 네,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자님, 그리고 엠마님에게요. 다른 분들도 많이 주셨는데 예, 이 두 분에게 오늘은 드리고 다음에 또 도전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좋은 글들 또 추억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 63님께서는 정답! 지하철! 초등학교 시절 고무신을 사주면 신발이 다를 세라 양손에 한 짝씩 들고 학교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요 진짜로 우리 어머니께서 신발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그 운동화 신고 다니면 다 누가 가져가가지고 그 여자 신발 여자 고무신 있잖아요. 여자 신발 그걸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신 신고 다녔잖아요. 못 가져가게. 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걸 신고 다녔나 몰라. 네. 자 진혜성의 그 어느 날 금잔디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명작.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이제 또 다음에 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다니던 학교는 산길로 다녔어요. 산길이 무서워서 늘 함께 다녔던 친구가 지금은 흑석동에서 살고 있어요라고 주셨군요. 예전에 이제 그 시골에서만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아유 그랬는데 지금은 고향이 그립지요. 네. 근데 이제 살아 그러면 살기는 힘들어. 근데 왜 그런 길이 좁은지 운동장이면 왜 그렇게 좁은지 예전에 그 추억은 가면 없어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이 아름다웠던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네. 자, 아 옛날이요 이선입니다.

전화기에 등록된 사람은 많지만 막상 편하게 불러낼 사람은 없었던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돈을 내고 대화할 친구를 구한다거나 또 혼자 다니기 싫어서 동행을 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모두가 가깝게 연결된 세상 같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헛헛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여러분의 가장 편안한 친구 조은영의 가요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들어와서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조은영의 가요세상은 내일도 무료인 거 아시죠?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아누르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원으로 원음 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 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직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1장 법문입니다.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여보세요? 어, 어디야? 어, 지금 하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제발.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심심해서
1: 그래.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군복무 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늘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입니다.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때쯤부터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니 그 이름처럼 의미가 작지만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맘때가 되면 몸과 마음의 채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장마철 습기로 눅눅해진 옷과 책이 상하지 않도록 마당에 널어 말리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나 국수, 제철을 맞은 달콤한 수박과 참외로 소박하지만 확실한 몸보신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모습을 들여다보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공존하려는 둥근 마음이 엿보입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잠시 그늘 밑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밀린 집안일을 하며 숨을 고르는 여유를 가진 것이죠. 요즘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도 덥다, 짜증난다는 말로 마음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진짜 더위는 날씨가 아니라 조급함과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서의 뜻깊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여름이 주는 은혜를 만끽하는 아주 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한국의 7대 종단 대표를 지내신 7대 종단 원로 지도자들이 남북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부터 바꿔야 한다며 북측의 공식 국호를 존중해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7대 종단 원로 지도자들은 지난 목요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신성하고 숭고한 가치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전 교정원장 오도철 교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전 의장 김희중 대주교,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행스님, 천도교 박남수 전 교령, 유교 김영균 전 성균관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전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이자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이신 김영주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흔히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마음 수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직업 활동도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업 활동에 임하고, 수양하는 자세로 직업 활동에 임하고, 종교 활동하는 마음으로 직업 활동에 임하라고 가르친다. 만약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직업이 없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는 온전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종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직업 활동도 중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직업활동에 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죠? 오늘은 직업활동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기본 교리가 담긴 정전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된다는 동포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범 이 세상은 사, 농, 공, 상의 네 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오직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불교의 핵심 수행법인 팔정도에는 정명이라고 하는 바른 직업활동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마르틴 루터 목사는 세상의 모든 정당한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유 짜는 시녀의 일을 통해서 우유를 짜신다. 세상의 모든 정당한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가톨릭의 현대 성인인 성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직업 활동에 성실히 임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직업 활동과 일상적인 의무를 성화하십시오. 그 일 자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 타인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함을 강조한 이런 친필 유훈을 전했습니다. 하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게으른 사람에겐 재앙을 내린다. 이것은 추호도 틀림없는 하늘의 이치다. 날마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인도품에는 사회에 이익을 주는 직업을 통해 복을 짓고 살아가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직업 가운데에는 복을 짓는 직업도 있고 죄를 짓는 직업도 있나니 복을 짓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회에 이익이 미쳐가며 나의 마음도 자연히 선해지는 직업이요. 죄를 짓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회에 해독이 미쳐가며 나의 마음도 자연히 악해지는 직업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직업을 가지는 데에도 반드시 가리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직업 가운데 제일 좋은 직업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고해에서 낙원으로 제도하는 부처님의 사업이니라. 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각자의 직업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는 삶, 진정한 종교인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의 망공부막으로 앙코피아노의 비오는 창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원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로 정신과 육체를 온전하게 가꾼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수행을 한다고 하면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정신적인 가치만 고귀하고 돈을 벌고 직업활동을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불교의 이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만 챙기고 육신을 돌보지 않으면 현실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정신과 육체를 둘 다 온전하게 가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원불교의 이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영육쌍전, 2번 무시선, 무처선. 네, 원불교의 중요한 교리 표어 중 하나죠. 정신과 육체를 둘 다 온전하게 가꾸자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영육쌍전, 2번 무시선, 무처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원불교 창작성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로베시티입니다. 어두운 길 혼자 거닐 듯.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한국의 7대 종단 대표를 지내신 7대 종단 원로 지도자들이 남북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부터 바꿔야 한다며 북측의 공식 국호를 존중해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7대 종단 원로 지도자들은 지난 목요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신성하고 숭고한 가치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전 교정원장 오도철 교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전 의장 김희중 대주교,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 천도교 박남수 전 교령, 유교 김영근 전 성균 관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전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이자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이신 김영주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예, 먼저 원음방송을 통해서 원불교 교도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 원불교가 우리 민족이 낳은 종교로서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는 정신 아래 인간의 존엄과 평화, 사회개혁과 공공성을 위해서 걸어온 길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불교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 종교와 함께 생명과 평화, 상생의 길을 모색해온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가 꼭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원불교에 대한 칭찬부터 이렇게 해주셨군요. 예. 자, 현재 7대 종단 대표를 지내신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이 한국 종교 지도자 원로회의라는 이름으로 종종 모임을 이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뜻깊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 남북이 서로 원하는 이름으로 부르자 하는 제안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예, 이번 선언의 핵심은 평화를 위한 언어의 전환입니다. 그동안의 남북은 한민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지내다 보니 서로의 명칭에 대해서 무심하게 생각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대를 우리 중심으로 호칭해왔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상처를 받듯이 국가도 자신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0: 네.
1: 국제연합에서도 북측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체제를 지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대화의 상대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평화는 총보다 먼저 언어에서 시작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자, 지금 남북관계는 꽉 막힌 상황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북한학 박사까지 또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마음을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 예, 그동안 남북은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간 여러 합의와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입장에서는 과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깊은 좌절과 체제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그들의 섭섭함과 두려움, 고립감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0: 예.
1: 북의 마음은 현재 우선 우리 체제부터 확실히 지키고 보자는 생존 우선주의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비일희하고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위기감을 객관적으로 읽어내리는 노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0: 예, 북한의 어떤 그 두려움과 고립감을 읽으셨군요. 예, 자,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한 민족임을 잊고 남남처럼 지내자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선언이지요. 그동안 오랫동안 5천년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바람이 이번 적대적 두 국가라는 그 선언으로 남쪽이나 북쪽이도 모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당위가 아니라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이 스스로를 우리와 무관한 국가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무조건 같이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들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서 있는 자리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평화 공존의 판을 짜야 한다는 뜻이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꼬인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상황이 바뀌고 또 상대의 마음도 바뀐 만큼 그 상황에 맞는 또 평화적인 해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부터 바꿔나가자라는 제안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면 정서적으로 더 멀어지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괜찮겠습니까?
1: 뭐 정서적으로 멀어진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끈끈한 핏줄과 감정에 기대어 왔던 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억지로 가까워지려는 것보다도 공식적인 명칭을 부르며 서로의 다름을 명확히 인식할 때 오히려 동등하고 이성적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밀착에서 잠시 벗어나 상호 존중하는 이웃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섣불리 통일을 말하는 것보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평화적인 공존을 하는 게 더 우선이다. 예,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나라 보수 진영의 반발이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공식 명칭을 부른다는 것은 북한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좀 설득해 나갈 수 있을까요?
1: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이죠. 하지만 공식 국호를 부르는 것은 그 체제를 찬양하거나 그 체제를 동조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심지어 미국과 북쪽과 외교적 접촉을 할 때는 DPRK라는 공식 명칭을 존중합니다. 대화의 상대로서 기본 예의를 갖추는 것과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정확한 이름으로 존중하고 부를 때 우리가 요구할 것은 더 당당하게 요구하고 책임질 부분은 명확히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0: 예.
1: 한반도의 평화 관리라는 더 큰 국익을 위해서 이념의 잣대보다는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0: 예.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이름부터 부르면서 존중해 줄 때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것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이 무엇보다 우리 종교인들에게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그러한 책임을 좀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부끄럽지만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이렇게 서로들 멀어져 버린 오늘의 현실을 보고 우리 종교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자성도 듭니다. 종교의 본질은 인연과 진영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 종교조차 세상의 갈등에 편승하거나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짓갖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치인이나 군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7대 종교 원로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것도 종교계부터 먼저 참회하고
0: 네.
1: 다시 우리 사회의 평화와 생명의 상생의 화두를 던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0: 그 우리 7대 종단의 또 대표를 또 지내신 분들이니만큼 우리 사회에 이러한 제안을 전하면서 동시에 종교계에 전하고 우리 종교인들이 감화를 받고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부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한국 사회를 참 걱정하는 우리 7대 종교 원로 지도자분들의 그런 모임인데요. 이 한반도 평화 외에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또 다양한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떤 말씀 평소에 좀 나누고 계십니까?
1: 예. 우리가 그 7대 종단의 지도자로서 각 종단을 섬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한 이후에 우리가 서로들 모여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평화 문제 외에도 원로들이 모이면 근심이 많은데요.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문제 그리고 극심한 경쟁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우려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위기가 인간의 탐욕과 분열에서 비롯됐다는 데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0: 네.
1: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정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다할 것이 끊임없이 고민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붙여보자면은 남북관계는 우리가 페이스메이크가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먼저 앞서서 하는 피스메이커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0: 네.
1: 우리 종교인들이 특히 분단된 갈등이 있는 이 남북을 어떻게 화해하고 상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0: 예. 어쩌면 종단의 대표를 하실 때보다 지금 더 그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사회를 더 걱정하는 마음이 크시지 않을까 그리고 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 또 우리 국민들의 또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니만큼 우리 7대 종단 지도자분들이 더 많은 지혜를 또 전해주시고 더 좋은 말씀들을 우리 대중들에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중한 평화를 위한 제안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이자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이신 김영주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송소희입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영육 쌍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영육상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육상전은 말 그대로 영과 육을 상전한다, 정신과 육체를 둘 다 온전하게 가꾼다는 뜻인데요.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수행을 한다고 하면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만을 떠올립니다. 정신적인 가치만 고귀한 것이고 돈을 버는 직업활동은 세속적이고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영육상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만 챙기고 육신을 돌보지 않으면 현실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정신과 육체를 둘 다 온전히 가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인데요. 만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본인의 경제활동이나 경제적인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현실생활이 곤궁해지고 결국 건강한 마음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또 반대로 돈을 열심히 벌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열심히 쫓아가지만 정작 마음은 불안하고 공허하고 쉽게 화를 내고 상처받는다면 이 또한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상전은 생활 속에서 늘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은 힘으로 나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자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육상전과 함께 원불교에는 이사병행이라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사병행은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다, 즉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고단한 현실의 일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새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둘 다 건강해야 하고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을 다 잘해야 온전한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의 교리표어 중 하나인 영육상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전해드리죠. 장미가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 선정희님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양 교당의 우리 유선정님. 아, 오늘 오프닝에서 소설을 맞아서 선조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신 이야기를 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덥고 춥고 그런 것도 각자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어컨과 함께 있어도 덥고 짜증나면 날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짜증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요. 오늘 약을 타러 약국에 갔는데 약사님이 얼굴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얼굴이 좋아지나 봐요. 오늘 행복한 월요일 하루 잘 보냈습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도 한몫해주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오늘 절기상 소서입니다. 여름에 그 다섯 번째 절기죠. 여섯 개의 여름의 절기가 있다면 다섯 번째. 이렇게 보면 그 여름이 다 간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소서라고 하는 게 작은 더위라는 뜻인데 가장 더워지는 이제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소서부터 이제 한 보름 정도 뒤에 오는 대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보름 정도 뒤에 또 입추가 오죠. 이 입추까지의 오늘부터 한 달이 가장 더운 그리고 장마도 같이 오는 그래서 좀 이렇게 덥고 이렇게 후텁지근하고 또 비도 와서 여러모로 불편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럴 때야말로 우리 원불교인들의 이 마음 공부 이 원불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그 마음들이 더 빛을 발할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세상의 날씨대로 마음이 휘둘려서 좋고 나쁘고 그렇게 두지 말고 이 날씨들이 주는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소설을 맞아서 우리 선조들이 더우면 더운 대로 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그때그때 여유로운 마음을 잃지 않고 참 지혜롭게 생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둥근 마음을 잘 챙겨서 이번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원불교 창작성가를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은환의 솔선수범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원은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 계신 곳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을까요? 아, 제가 있는 이곳 서울은 어제부터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비도 그냥 비가 아니고요, 폭우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정말 장마가 시작된 거죠?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이 장마가 부디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모쪼록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에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도 모두 싹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한 주의 시작, 최수진의 노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락가락 내 마음.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민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번 한 주 시작도 또 변함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반갑고 건강한 인사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주말과 휴일 잘 보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지 않는지, 비 피해는 없으신지 또 안부도 여쭙고요. 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는 빗길에 다시 한번 안전운전하시라는 당부의 말씀도 꼭 전합니다. 뭐 비나 눈이나 다 그래요. 자연현상들, 바람 부는 것들, 또 햇빛이 내려지는 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의 날씨라는 게 필요할 때 적당하게만 찾아오면 더없이 좋은 건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양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안 와서, 어떨 때는 너무 또 넘쳐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 날씨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지 될 거, 필요한 거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옛말에 유비무안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주변에 배수시설 잘 점검하시고요. 또 침수가 우려된다 혹시라도, 이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예년을 비했을 때 침수가 좀 잘 되는 그런 지역들 접근하지 마시고, 차량도 그쪽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죠? 또 실내에서는 습기 관리도 좀 잘하시고, 이부자리 같은 것도 햇빛이 나면은 얼른 네, 잠깐이라도 좀 말리고, 여러 가지 이 장마철을 대비하고 잘 지나갈 수 있는 거 준비와 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 뭐 더 인생을 오래 오신 선배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이번 장마는 진짜로 별다른 피해 없이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국제 유가 안정과 유류 가격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800원대로 내려왔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요, 오늘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어제보다 4.5원 하락한 리터당 1,898.3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휘발유 가격이 1,9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중동 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급등해 4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넘게 리터당 2,000원을 웃돌았지만 지난달 27일 1,900원대로 내려온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 역시 리터당 1,886.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24일 2개월 만에 1,900원대로 내려온 데 이어 지난 3일 다시 1,800원대에 진입한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의 평균 판매 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930원.

1,000원, 그리고 경유는 1,914.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수요일인 모레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05만 장을 배포합니다. 문체부는 민생 안정과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 450만 장을 확보하고 지난 5월에 1차로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할인권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할인권은 수요일인 모레 오전 10시부터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 상영관 홈페이지와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요.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엔 모레까지 30에서 80, 그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4도, 부산은 2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호우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진송남의 보고 싶어 울었네, 그리고 기성의 그리워서 찾아왔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또 한 주의 시작을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주말에 있었던 일들, 또 만나서 반가운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의 반가운 인사들도 담아주시고요. 아울러 듣고 싶은 노래들, 추억의 이야기도 같이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여객 472번 박병로 기사님, 노선 우에서 지금 운행 중이실 텐데, 아까는 비가 왔었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그대로 읽으면 시방은 소강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역 사투리로 구수하게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래서 비가 안 온다니까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안양도 날씨가 좋고 더워요. 안양에는 날씨 좋고 덥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양에서 진윤철이에요. 우리 진윤철님 안양에서 인사 주셨고요. 또 장마철에도 낭낭한 목소리를 들어서 더 반갑다고, 무더위에 장마에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의 글을 또 부평에서 맑은 호수님이 또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멀리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와주셨고요. 또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강태형님도 와주셨어요. 아름다운 동행 함께라서 고맙고 감사드려요. 오늘도 연영없이 채워가는 시간 속에 또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 모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꽃길 많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향기로운 꽃길이니까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길에는 또 음악이 없으면 안 되죠. 성북동 배용준님께서 7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매일 해는 뜨고 지고를 반복하지만 뒤돌아보면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만 가고 있네요. 길지도 않은 우리네 인생,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으로 행복한 하루를 엮어가면 좋겠습니다. 강소희의 인생 고개와 함께 찾아주셨어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월요일은 다른 요일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방 1부 지나가고 금방 2부 지나가고 또 마지막 멘트까지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1부가 마무리가 다 돼가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아인과 함께 신차게 출발하시겠다고 대구 북구에서 윤형준님도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자, 1부를 진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우리 최영환님의 신청곡으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미노가 불러줍니다. 돌아가는 원장.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오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들으신 남인수의 낙하여서 들으시면서 야 진짜 내 인생 같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들으면서 남인수 이 이제 가수의 목소리와 감성도 마찬가지지만 참 인생의 굴곡굴곡을 어떻게 이렇게 노래에 담아서 부를 수 있나, 정말 명창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부산에 살고 계신 이상근님이 청해 주셨어요. 사연도 주셨어요. 예보는 장마라고 하지만 오전에는 비가 온다 하다 오후에는 해가 나오니 뭐 이번 장마는 마른 장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사에 조심하시는 것이 제일이지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네, 남인세 나카이소와 함께. 그럼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지만 된다는 거. 오늘 남인수의 노래를 우리 김포의 강규남님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게 저 낙하유수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수의 기타 소리 듣나요를 신청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기타 소리 듣나요 너무 아름다운 시간에 아름다운 인생 시간에서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주시면서 청해 주셨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전해드린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낙하유수로 같이 들으시고요. 제가 또 상황을 봐서 틈을 두고 한번 꼭 또 청해 주시면 선곡해 드리마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2부가 시작됐어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하고 오늘도 반가운 인사와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개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하고 금토일 이렇게 3일 못 뵀죠? 네. 너무 반가우셔가지고 인사를 많이들 주고 계세요. 조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은하수님. 네.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햇살이 났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재미있게 보내렵니다.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대구 달성군에서 김동식님도 여기는 오늘 종일 햇빛만 쨍쨍, 습도가 너무 높고 굉장히 덥습니다. 아, 비가 온다는 예보는 있었는데 비가 없네요. 비라도 한 차례 내리면 좋을 텐데 대구는 후텁지근하다는 대구 통신원 김동식 통신원님의 말씀이셨고요. 또 부산 진구 최배려님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있는 이곳엔 비는 오지 않지만 엄청 후텁지근합니다. 그 중부지방에는 비가 온다고 하더니 비가 없어요. 이렇게 부산 날씨도 정해주셨고, 또 대구 북구의 서화정님, 대구는요 32도 따뜻한 저녁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네, 덥지만 아주 따뜻한 저녁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에어컨 아래 행복한 시간 누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거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럼요. 네, 서화정님 고맙습니다. 평택에서 오규민님도 오셨어요. 오늘은 야간 근무입니다. 회사에서 아름다운 인생 듣고 있습니다. 아, 옛가요를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하다고 오규민님께서 행복 바이러스를 또 전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들께 추억의 아름다운 음악을 좀 전해드려야죠. 안산에서 한아름님께서 노래와 함께 사연 주셨어요. 비가 오니 시원하기는 한데 제발 비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 몇 곡 중에서 백년설의 알상급제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 같이 하고요. 그리고 대구에 살고 계신 남준호님, 어릴 때 자주 듣던 제목도 생각나지 않고 가사 일부 중에 칙칙폭폭 칙칙폭폭 제거는 달린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것만 기억이 나서 제가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제목이 제거는 달리다 로 백야성이 부른 노래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재건호는 달린답니다. 백야성의 노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인 시간 출석합니다. 전국의 애청자분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진행자님, 제작진님 주말 선곡도 잘 들었습니다. 이 같은 곡 다른 가사, 이 다른 가수가 너무 새롭고 참 좋았습니다. 부산은요,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는 3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 덥네요. 하지만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께서 여러분들 주말에 다른 가사 다른 가수 같은 곡 다른 가사 그 노래들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새롭죠 진짜. 같은 노래인데 가사가 다르고 그런 버전들이 다르니까 또 가수마다 이 해석하는 곡 해석이 또 다르고 연주도 다르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작진들이 일할 의욕이 난답니다. 좋아해 주시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저 주방장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주면 아무리 손님이지만 기분 좋잖아요. 맛없으면 음식 할 맛이 나겠습니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띄워드릴게요. 부산의 은하수님이 정훈이의 강 건너 등불을 청해 주셨고요. 이어진 노래는 우리 구파발 버스 기사님이시죠. 김윤풍 기사님의 신청곡인데 배호의 향수거든요. 근데 우리 김윤풍 기사님이 옛 전우들이 오늘은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제가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함께한 전우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73년 입대 후 고생을 함께한 특전사 모병 4기차 41명으로 공수 99기 특수전 41차 1공수 3대대와 6대대 낙하산 정비대 7공수 창설시 통신대에 함께한 전우들을 찾고 싶습니다. 모두가 70세 이상이 넘었죠. 군가는 검은 베레모 또는 배호의 향수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은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와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2월 30일 전역하여 구파발 374번 운행 중인 김윤풍 기사입니다. 충성!

끝이 없는 저녁하늘 바람찬데

우리 박병로 기사님께서도 배호의 노래 누가 울어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배호의 향수로 들려드렸습니다. 누가 울어는 다음번에 또 신청해 주시면 선곡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천왕 애청자님께서 주말에 피로가 조금은 남아있는 월요일입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불쾌지수가 좀 높은 하루였지만 많이 웃는 날 되셨는가요? 웃음은 보약이죠 하시면서 잠깐의 여유를 갖고 제가 아재 개그 하나 드릴게요. 파 중에서 제일 맛있는 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답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답을 보내주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과연 파 중에서 제일 맛있는 파는 무엇인지 3부 때는 알려주시겠죠? 인천 왕애청자님.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노래 속 가사 속 숨은 금자를 찾아보는 재미난 코너 예가의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 달봉이 알비님 주말에 들깨 모종하시느라고 바쁘셨대요. 수확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친구야 친구 박상규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시작은요, 우리 손녀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으신 우리 정임지인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이상률의 나니아였고요. 오늘도 월요일부터 손녀 돌봄 호출입니다. 저의 첫사랑 같은 노래 이상열의 나니아 듣고 싶고요. 데프리카에서 농부가 띄웁니다 해주셨어요. 우리 유나, 윤서, 다인이 그죠? 손녀들 오늘 또 할아버지 오신다고 좋아들 하겠네요. 그리고 전주의 현동수님도 이상열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우리 현동수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연꽃이 활짝 폈어요. 이상열의 노래 이별의 순간 신청합니다. 사연과 함께 연꽃 사진도 주셨는데, 요 노래는 토요일날, 어제 그제 토요일날 방송이 되어서 요 노래도 좀 틈을 가지고 또 한번 청해 주시면 들려드리고, 오늘은 나니아로 이렇게 합승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승이라는 표현이 좀 이질감이 느껴지나요, 여러분도? 그냥 저는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좀 재미있게 하려고 이렇게 합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연꽃 사진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야, 이렇게 다시 오늘 느끼는 건데 연꽃은 정말 아름답고 품위가 있다고 그럴까, 뭔가 이렇게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황홀함이 있는 그런 꽃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연꽃 사진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3부가 시작됐고요.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과 같이 3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들 기다리고요.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3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제가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땡 하는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는 바로 이 곡입니다. 가사 낭독하겠습니다. 흐느끼듯 쏟아지는 빛 속에서 누가 오나 그 누가 저렇게도 사무치게 울려놓고 철새처럼 가버린 다시 못 올 그 사람 땡땡땡만 남기고 멀리 멀리 떠났기에 밤이 새도록 슬피 울고 있나 가슴이 메이도록. 아, 오늘 가사 속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그림자, 2번 그리움, 3번 메아리, 4번 빗더미. 네, 이렇게 노래 멜로디 없이 가사만 전해드리면 알쏭달쏭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 골라보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흐느끼듯 쏟아지는 빛 속에서 누가 오나 그 누가 저렇게도 사무치게 울려놓고 절세처럼 가버린 다시 못 올 그 사람 땡땡땡만 남기고 멀리 멀리 떠났기에 밤이 새도록 슬피 울고 있나 가슴이 메이도록.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그림자, 2번 그리움, 3번 메아리, 4번 빗더미. 보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천천히 정답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참여하실 곳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의 옛가요 퀴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예가요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문제 풀으시면서 지루하지 마시라고 여유 있게 푸시라고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중간중간에 양념으로 끼워드리고 있습니다. 함께라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 편안하고 즐겁게 같이 할게요. 두 시간 파이팅. 우리 들꽃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김상진의 길 잃은 나그네 청해 주셨고요. 이어진 노래는 부산의 이재은님께서 청해 주신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방송 감사합니다. 푸근한 목소리에 취해볼라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전북 부안에서 이재은님께서 또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으셨고요. 들꽃님께서 항상 추운 나라는요 아재 개그 주셨는데 이거 지난번에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 네. 웃겼어요 시리아.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가의 퀴즈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조금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도 많고 저쪽에도 많은데 제가 보기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가사부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흐느끼듯 쏟아지는 빗속에서 누가 우나, 그 누가 저렇게도 사무치게 울려놓고 철새처럼 가버린 다시 못 올 그 사람 땡땡땡만 남기고 멀리 멀리 떠났기에 밤이 새도록 슬피 울고 있나 가슴이 메이도록.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그림자, 2번 그리움, 3번 메아리, 4번 빗더미. 네. 글쎄요. 뭐 오늘은 조금 정답률이 떨어지니까 제가 간단한 힌트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들려오는 거 그거죠. 네. 보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그림자, 2번 그리움, 3번 메아리, 4번 빗더미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세요. 제가 너무 큰 힌트를 드렸죠? 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예가의 퀴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부산의 최배련님하고요, 서울 개인택시 김정철 기사님이 청해주신 오기택의 우중의 여인이었고요, 또 말구노스님이 청해주신 조미미의 그리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강남의 서풍근님께서요, 일부 시작하자마자 청해주신 노래가, 아이고 저희 깜짝 놀랐어요. 장마비가 찔끔찔끔 오지 말고 시원스럽게 조금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남진의 빗속에서 누가 우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문제곡이 바로 남진의 빗속에서 누가 우나였습니다. 그죠? 너무나 좋아하시는 노래죠? 이 노래 듣고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노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에도 그리움만 남기고 떠난 남편 때문에 쓸쓸합니다. 뒷번호 3411 쓰시는 우리 애청자께서 사연 주셨고요. 듣고 싶은 노래 김하정의 야생마 청해 주셨어요.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함께 시작했어요. 자, 3부에서 열띠게 열심히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참여 감사드리고요. 약간 퀴즈였습니다. 들꽃님은 이 노래 처음 들어보신다고, 처음 듣는 노래예요 해주셨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생소하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리움으로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메아리였습니다. 메아리.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오답이 많이 와서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 문자 조금만 소개하고 그리고 정답자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택의 오규민님께서 아름다운 인생 라디오를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를 많이 알게 되어요. 이렇게 글과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노래들도 있지만 들으면 많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노래들. 제가 가수 생활 오래 했는데도 처음 듣는 노래도 제가 되게 많았어요. 아름다운 인생 진행하면서 풍성해졌습니다. 저의 라이브 러리 곡간이. 그리고 또 변산의 민호님은요. 정답 빚더미 이렇게. 이웃집 정읍댁 할머니 댁에서 호박 넣고 끓인 송칼국수를 먹으면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아이고 살면서 빚만 없으면 쓰겄다. 네, 빚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요 이러시네요. 하시면서 네, 빚더미 주셨고요. 네,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외치니 메아리로 2시간 좋은 노래들이 마구마구 들려오죠. 대구 북구 서화정님도 또 참여해 주셨고요. 부산 개나리님은요. 연속극은 이제 안 보시나요? 딸내미가 저한테 묻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에 푹 빠졌어요. 이렇게 TV를 멀리 하신다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또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남진의 빗속에서 누가 오나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좀 있으면 삼복이 돌아오는데 복다림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경기도 고양시에서 윤창호님도 네 고맙습니다. 윤창호님도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마다 향수에 젖게 해주는 아름다운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부산 구서동에서 애청자라고 밝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파트 산책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경기도 의왕시 이수암님도 참여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추억의 예가요 애청자면서 전주 개인택시 운전자 조형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2337명 조합원님들과 또 제작진님, 동훈님과 함께 무더위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주셨어요. 아, 우리 조형철 기사님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평의 우태행님도 평창 가서 이틀 쉬고 왔어요. 그냥 쉰 김에 더 쉬자니까 아내가 저녁 장사하자고 해서 억지로 왔습니다. 역시 네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세요. 아내 말 듣고 잘 오셨습니다. 우태백님.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조금 소개했고 또 정답은 아니지만 또 문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빗속에서 누가 오나 남진의 노래 정답은 3번 메아리였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은요 삼성동의 박은자님 축하드리고요. 또 평택에 살고 계신 오규민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입니다. 삼성동의 박은자님, 경기도 평택의 오규민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과는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왕 애청자님이 청해 주신 박우철의 임 찾아가는 길, 그리고 부산 개나리님의 신청곡까지 이어집니다. 이용복의 그 얼굴에 햇살을.

아, 이용복의 그 얼굴의 쌀을 들으셨습니다. 그 평강공주님께서요, 대구더위는 오늘도 1등인 것 같아요. 주말에는 큰아들 운전해가지고 온 가족이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첨성대 일대를 걷기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가족도 최고고 아인도 최고입니다. 아, 잘 다녀오셨네요. 예, 좋으셨겠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니까. 부산 개인택시 금치영기사님, 아유, 주말에 못 보내는 힘든 주말을 보낸다고 마음고생했어요. 네, 저를 위해서. 아유, 저를 위해서 좋은 음악 많이 들려달라고 해주셨어요. 금치영기사님, 애쓰셨어요. 다시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치영기사님. 또 의정원 형제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들립니다. 갑자기 많이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내와 많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어제는 손주를 본 지 40일이 지나서 처음으로 손자 주혁이를 만났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 정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내와 같이 한 시간은 누구와도 더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고, 거기에 손주까지 만났으니까 더 좋네요. 방현재님께서는요, 가족이 조금 아프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셨다고. 네, 뭐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쾌유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금가운의 빗속을 누리서 우리 동네 구경옥님, 그리고 정종숙의 달구지 이어집니다. 대구 북구 주순희님께서 청해 주셨네요.

뒷번호 0739 쓰시는 청취자십니다. 경비 근무 중이에요. 휴식시간 잘 듣고 있다고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주셨는데요. 에, 많이 쓰시네요. 비도 오니까 더 많이 돌봐야 될 때가 많겠죠. 다음번에는 좀 일찍 와서 들어오셔서 되신다면 신청곡 주시고 그러면 또 신청곡도 선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또 3411 쓰시는 우리 청취자께서 정말 TV를 안 보게 되신대요. 즐겨보는 프로도 대면대면 봤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인상에 이제 빠지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다음번에는 성함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뒷번호 핸드폰 번호로 제가 불러드리는 것보다 성함 불러드리는 게 훨씬 좋으시죠?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의 시작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훈아의 감나무골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왕의 이수함님이 청해 주셨어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피우며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에 젖어.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3: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매일 몸담고 있는 일터를 비롯해 세상의 모든 공간은 맨 처음에 다 정리정돈이 잘 된 깨끗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건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벗어나고 구석구석에 먼지가 뿌옇게 쌓이면서 나중에는 점점 더 어지럽고 지저분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팔을 걷어붙이고 대청소를 하곤 합니다. 물론 귀찮다는 이유로 먼지를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요. 이렇듯 내 주변을 늘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과 어지러운 채로 내버려두는 사람의 마음에 과연 어떤 차이가 숨어 있을까요?

이로네모니 오늘 첫 곡으로 임주연의 청사는 깊어 좋아라 듣고 왔습니다. 주변을 보면 유독 물건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쓰는 책상 위는 말할 것도 없고 머무는 방이나 집안 전체가 온통 어지럽혀져 있곤 하죠. 반면에 늘 정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입는 옷까지는 물론이고 주변 정돈까지 늘 깔끔하게 해두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참 정갈하고 단정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대종경 실시품 16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냄이라.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한다. 내 마음속이 온갖 생각으로 어지럽고 산란하면 내 주변의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레 정리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렇게 어수선하게 흐트러진 공간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일 또한 제대로 풀리거나 진행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어질 때 왜 내 삶의 모든 일들까지 함께 무너지고 다스려지지 않는지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132장 항상 밝은 빛, 성가 135장 고요한 법당, 성가 141장 새벽 하늘 맑은 기운.

사실 청소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평소에 어지럽히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물건들이 자꾸만 늘어나기 마련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 먼지도 뿌옇게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용한 물건은 쓰고 나서 항상 제자리에 돌려놓고 눈에 보이는 먼지는 그때그때 털어내기만 해도 특별히 힘들여 대청소를 하지 않고 늘 정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꾸는 일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경계를 당해 요란해진 마음을 그 즉시 온전하고 청정한 원래의 제자리로 되돌려놓기만 해도 우리는 금세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리석은 집착과 착심에 빠져서 그 어지러운 감정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나중에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되돌리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서 쓰레기 더미처럼 변해버린 공간을 한꺼번에 치우려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내 마음에 도단한 뾰족한 감정들과 내 주변의 공간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 과연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낙원의 물같이 바람같이, 이응준 교무의 사랑합니다, 조로스트로포의 오직 진리가 할 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누군가 평소에 쓰는 물건들과 매일 머무는 공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어떤지 마음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어지면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함께 꼬이고 흐트러지듯이, 반대로 내 마음이 부지런하고 정갈해야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도 원만하고 지혜롭게 다스려갈 수 있겠죠. 내가 쓰는 소중한 물건들을 늘 단정하게 정돈하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한 점의 티끌도 없이 맑고 청결하게 가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정성으로 가꾸어낸 청정한 마음밭 위에서 삶의 지혜와 복된 결실들이 한가득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박은환의 솔선수범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송 그 8대가 가운데 소순, 소철, 소식이 3부자가 당송 8대가의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소등파는 불교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갈 때 항상 절을 찾아서 스님들과 이렇게 문답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있는데 이제 소문에 어느 절 스님이 대단히 서화에 능하다. 그러니까 글씨도 잘 쓰고 이제 그림도 잘 그린다 하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소 차마 찾아갈 수는 없고 이제 하인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백지를 이렇게 최고 종이를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비단으로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한 대여섯 겹을 싸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이제 하인을 시켜서 그 스님에게 이제 보낸 겁니다. 그 스님이 이제 그것을 받고 이제 자초지종을 하인 이야기했겠죠. 받고는 그래 알았다고 한 달 뒤에 오라 그렇게 이제 하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하인이 와서 이제 소동파에 이야기하니까는 이제 한 달 뒤에 오라겠으니 그 시간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된 뒤에 소동파가 하인을 시켜서 네가 갔다 왔던 그 절에 스님께서 아마 서화를 그 해 주셨을 테니까 한번 갔다가 그 서화를 받아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명을 받은 하인이 이제 그 절에 간 거예요. 스님한테 스님을 뵙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서화를 받으러 왔다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저 이제 실형에 얹어놓은 그 비단 그대로 쌍 그대로를 다시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인은 모르죠. 그 내용이 속에 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그 스님이 주니까는 그것을 받아서 소동파에게 이제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쌌던 그대로를 보내온 것을 알긴 알지만은 아 스님도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보냈구나 해갖고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쭉 열어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냥 그대로 백지예요. 그대로 백조 이게.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스님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중이 내가 그걸 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좀 해달라 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노발대발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동파는 무릎을 탁 치면서 지은 시가 아주 걸작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소환부라 의고제라 흰 비단 하얀 비단에 그림 없는 그 뜻이 참 고상하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받아서 실형에 얹어놨다가 그대로 준 거예요. 끌려보지도 않고. 그런데 소동파는 그것을 보고 소환부라 의고제라 흰 비단에 하얀 비단에 하나의 그 점도 안 찍어서 다시 말하면 그림도 안 그렸다. 글씨도 안 썼다. 이 뜻이 얼마나 고상하냐. 당착 단청 타이래라. 아니래. 붉고 푸르고 예를 들어서 노랗고 했다 가면은 이건 입에 떨어진다. 진리란 그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입에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진리인데 푸르름 또는 뭐 붉은 것, 노란 것, 하얀 것 이렇게 점을 찍을 때 임의 이변에 떨어진다. 무일물중 무진장하니 한 물건도 없어. 이 백지에 뭐가 있습니까?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러나 무진장이라고 말하죠. 이제 진리 자체가 하늘로 높잖아요. 우리가 이 법신불 일원상 일원상 법신불 등등 하지만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그리시지 않았지만은 이 원상이 바로 진리의 사진이다. 하지만 진면목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영자 그림자다 그 말이죠. 이 한 물건도 없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든지 다 갖춰 있다. 유화유월 유르대라 꽃도 있고 달도 있고 큰 누대도 있더라. 우리 지금 원음 방송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원래 원음 방송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원음 방송도 세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진리는 없습니다. 절대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무진장한 만물이 다 갖춰 있다고. 그리고 소위 유명한 백지찬입니다. 흰 종이 찬이에요. 흰 종이로 받고 찬타라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상에 묶여가지고 현상만을 쫓다 보면은 아마 그 이변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욕심 그런 데 떨어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가 많이 있다 하는 점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결의 정반합 변증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있다 하면 다시 말해 있다 하면 결국 없는 것이 있지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있고 없고 상대인데 이것에 대한 역시 또 상대가 있을 줄 알 게 없다. 계속해서 삼각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진리는 원래 없다. 공이다. 이제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한 물건도 없는데 무일물중인데 한 물건도 없잖아요. 진리는 자체도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상을 통해서 진리를 바라볼 수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진리의 그 직관, 이 직관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봐라. 사량 개교를 두지 말고 바로 우리의 두 눈, 즉 심안을 뜨고 바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대종경 그 불지품 그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만물은 영자고 그 진리 그 자체는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지를 않는다. 그것을 수행을 통하든지 직관을 통하든지 간에 깨칠 수 있도록 문호는 활짝 열어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안전체는 결국 이런 진리 외에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거. 그래서 무흠무회라고 그랬잖아요. 무흠무회라고 그랬거든요. 모자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모자람도 없다. 그러면 모자람이 없으면 남는 것도냐? 남는 것도 없다. 남는 것도 무흠무회의 차례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완전체는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 가운데 불변의 진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최고의 안전체는 부처님하고 대종사님 외에는 없으시다. 뭐 진리가 완전하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보고 그 진리를 보고 아 저건 완전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깨달음을 이룬 사람만이 그 완전체를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소태산 대종사님 외에는 진리와 합일된 그대로의 완전체는 사실 없다고 봐도 지나친 얘기는 아니다. 지나친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적벽부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것도 역시 소등파가 이제 지은 시인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유강산지 청풍 그러다 오지 강위로 부르는 맑은 바람. 더울 때 강가에 가면은 저절로 시원하죠. 그건 바람이 부르는 거예요. 바람이 부르는 거예요. 여산간지 명월 또 산 사이에서 솟아오르는 그 밝은 달. 쭉 솟아 그 밝은 달. 이득이 무성이라. 이득지 위성이라.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된다. 그 바람 소리가 귀로 안 들으니까 소리인 줄 모르지만은 귀로 들으니까 소리가 된다. 무구지 성색. 또 눈에 담아놓으면 그 아름다운 모양이 되더라고. 눈에 안 담아놓으니까 아름다운 색깔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눈을 뜨고 바라보면 세상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름 모를 저 길가에 보이지 않는 풀포기 하나에도 진리의 모습이, 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아름다운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마에 밟히고 사람에게 밟히는 그 풀 한 포기에도 엄청난 진리, 즉 이루는 진리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 묵으며 용지 불가리라. 아무리 취했어도 누가 그거죠. 그 맑은 바람, 아름다운 달빛, 그것을 내 마음대로 취해. 누가 그맙니까? 세상 땅덩어리는 내 것, 네 것 갈려가지고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저 비치는 달빛, 불어오는 바람, 누가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금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용기불가리라. 아무리 이것을 사용해도 다 잔다. 왜 그러냐? 진리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은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는 다 주시고 사은은 다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심기, 다시 말하면 마음의 그릇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마음의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자는 다 받지만 중생은 다 받지 아니하고 자칫하면 넘쳐서 재앙을 부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리가 주는 것은 남은 맵다. 그러니까 무음무여죠. 절대로 남기거나 더해주거나 그런 게 없다. 일률적으로 쭉 주신다. 이 태극도설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주도니가 이제 태극도설을 해설을 했는데 결국 우주론과 인성론에 대한 얘기예요. 태극이 무극이다. 무극이 태극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태극 무극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개의 원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극자리라고 그랬고 이건 이제 태극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극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극이 없다. 다 한 것이 없다. 무진이다 그 말이에요. 무진. 다 함이 없다. 무진이다.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무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한번 말로 한번 해보자. 글로 한번 해보자. 그림으로 한번 해보자 했을 때 형상을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제 큰 극이다. 큰 극이다. 그래서 결국 태극 무극 얘기도 그래 벌써 이런 상에 대한 얘기나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 법신불 유리상의 진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점을 찍을 때 이건 어긋난다.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이제 하겠습니다. 도가 이제 귀감이라 해도 좋고 이제 구감이라도 좋은데 이제 도가기감은 도가기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는 가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오. 도를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다. 이모 도라고 생각하고 도라고 말을 할 때는 이모 도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랬잖아요. 도를 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상도는 아니다. 불변의 도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도는 가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도는 가의 귀로서 듣지 못한다. 이목으로는 도저히 그 도의 진태자리를 가늠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안다고 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미 말을 하면 아까 소동파 시처럼 타일에 이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놓고 물단지에 손을 놓고 물을 좀 내라. 손을 쥐어라. 그리고 한번 먹어봐라. 얼마나 다냐 이렇게. 그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달달해도 기준이 있으면 8까지 달고 10이라고 하면 9, 10은 달지 않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랑은 모르지만은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다. 벌써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모른다 얘기예요. 또 말이란 뜻에 있는 것이니 뜻을 얻고 말을 잊어버려야. 말이란 뜻에 있는 겁니다.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말을 하고 글을 쓴다 하지만은 참으로 알고 참으로 그 의미를 파악한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아도 형상이 없고 들어도 소리가 없는 것이라. 서산대사가 도가 귀감에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래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으로 능을 삼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한다. 저 사람은 바보 같다 해서 역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절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흉내내어지는 것도 아니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지혜 광명 복락을 속에 갈무리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현상이었느냐. 이 원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이 원상에는 어떤 의미가 갖춰 있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위에서도 말도 필요 없고 형상도 필요 없고 뭐 그림자도 필요 없고 이제 없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이런 상의 진리를 표준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수도인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이라도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대법 미래여 하나여 뭐냐 하나여 이런 사회로 그러잖아요. 하나다 둘이 아니다 말이죠. 비준 조지전에 조짐이 나타나고 어떤 징후가 나타나고 이러하기 이전에 무연하은한 비기사나라. 어떤 흠증도 나타나지 않냐는 큰 덩어리야. 큰 덩어리다 하나란 그 자체가 어떠한 흔적이나 어떤 조짐이나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 그 큰 덩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다 그 말이죠. 어떤 조짐이나 징후나 이런 것도 없이 또는 그 어떤 흔적이 나타나고 또 어떤 점을 찍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한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입니다. 우주 전체의 큰 덩어리다. 다음 두 번째는 대본 원해요. 이제 일원 그러잖아요. 원해요. 미입한 감회지전에 이제 감회라면 천지라는 얘기예요. 건곤 천지. 하늘과 땅이 짜개지기 이전에 건곤이 형성되기 이전에 무시무종한 적지지공해라.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공정영지의 빛이다. 세상 일이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을 맺으면 다른 것들을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입니까? 둥글 뿐이지. 사실 이 둥금도 없지만은 강에 이제 그려서 그려볼 때 둥금다고 할 뿐이지 어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느냐. 그러면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서 여기가 시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끝에서 여기가 종이냐? 시종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격하고 영지하다. 텅 빈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광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이야 이제 그러한 현상 없지만 부처님의 그 이마에 백구광명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다음 세 번째는 대법 이해여 진리여. 이런 사람 진리여. 생멸 인과제전에 불생불멸 인과보. 진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죠. 서품 1장에 그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의 이치가 있어서 뚜렷한 기틀을 만들어냈다, 지었다. 그렇게 본다 하면 강연이 이론상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불생불멸 인과보응 또는 공원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의 수장 가고 오고 주고받 수장이라면 주고받는 그런 뜻이거든. 가고 오고 주고받아요. 그리고 우주 진리 자체가 다시 말해 이론상의 이치 자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간 것은 되돌아올 수가 있고 준 것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얘기가 물론 생멸도 없죠. 없지만은 오고 간 게 분명히 있지 않느냐.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임으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 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소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수승 화강되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난 그걸 보는 게 좋았다. 길게 내뿜는 담배 연기를 바라보던 반쯤 감긴 눈이 좋았다. 그 따뜻한 눈빛이 좋아서 난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다. 찬란한 희망도 이렇다 할 자주도 없던 내게 유일한 구원은 그녀와의 시간뿐. 그렇게 사랑이 급파할수록 괴로워져 갔다. 군대 안정된 직장.

그 후론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남자가 손을 보곤 곧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몹시 서둘러 어느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한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67장 법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인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원 서판이라 해서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1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어리석은 사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41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날씨가 흐려지면 마음도 따라가죠. 외부의 날씨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손에 쥐고 그 온기에 집중하다 보면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가슴속 번잡한 생각들을 맑게 걷어주기도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7월의 습한 기운을 마음으로 다독이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어 적공편 38장입니다. 가운데 양이 생기고 양 가운데 음이 생기는 것이 진리의 조화라. 진리는 뺏으려면 반드시 주는 법이니 줄 때 조심해서 잘 받고 빼앗길 때 조심해서 잘 뺏겨야 잘 받을 수 있느니라. 특히 겨울은 음이 극할 때요, 여름은 양이 극할 때라. 이때 정과 중을 표준으로 삼아야 천지 조화에 날뛰는 사람이 되지 않나니, 그러므로 돈과 명예와 권리에 빠지지 말고 정중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음과 양이 극할 때는 정과 중으로 표준을 삼으라는 스승님 말씀. 오늘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앙상블 폴라리스의 연주 On a Summer's Night Who Can Sail Without Wind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밥을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하면 체하거나 배탈이 나기 쉽죠.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증오와 원망을 사서 인연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대하거나 방심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습니다. 매사에 이러한 공부심을 놓지 않고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는 공부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원불교 전서 원불교 교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욕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교리도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여 재불재성의 시민이여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인가 보응의 신앙문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요 자령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본즉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진공묘유의 수행문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팔조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우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4대 강령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무아 봉공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제2장 교법의 총설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므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별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가, 수양, 연구,
치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총서편 퓨어 교리도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서를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장 인류의 합창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14. 개미 1943년 5월 16일 예외 대종사 대중에게 설법하시기를 내가 방금 이 대각전으로 오는데 여러 아이들이 길가 숲에서 놀다가 나를 보더니 한 아이가 군호를 하매 일제히 일어서서 경례를 하는 것이 퍽 질서가 있어 보이더라. 이것이 곧 그 아이들이 차차 철이 생겨나는 증거라. 사람이 아주 어린 때에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의 내역과 촌수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도리는 더욱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철이 나면서 그 내역과 촌수와 도리를 알게 되는 것 같이 공부인들이 미안 때에는 불보살되고 범부 중생되는 내역이나 자기와 천지 만물의 관계나 각자 자신의 거래의 길도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공부가 익어가면서 그 모든 내역과 관계와 도리를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되어가는 것과 같다 하리라. 이와 같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

각자 자신이 생사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게 노력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예회를 보는 것은 마치 장군이 장을 보러 온 것과도 같나니 이왕 장을 보러 왔으면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소용대로 사기도 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어야 장에 온 보람이 있으리라. 그런즉 각자의 직견에 따라 유익될 말은 대중에게 알려도 주고 의심나는 점은 제출하여 배워도 가며 남의 말을 들어다가 보감도 삼아서 공항 공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가히 범연하지 못할 바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부촉품 13장과 14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5장 경강의두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말씀하시기를 맥이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도가에서 법맥이 상통되지 않으면 그 회상은 위축되고 마나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심법의 맥이 서로 통하고 동지와 동지 사이에는 정의의 맥이 서로 통하여야 이 회상이 무궁한 번영을 누리리라. 12. 말씀하시기를 동지 간의 잘못을 서로 지 잘못으로 알고 자기의 잘못을 살필지언정 동지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며 서로가 용서하고 깨우쳐 나아가면 정의가 상통하여 법의 맥이 서로 이어날 것이요. 언제나 당시에 법 주재하는 이에게 기운을 모아서 모르면 묻고 양심대로 직구하며 법을 듣되 귀하게 알고 중하게 여겨야 심법이 상통하여 법의 맥이 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3.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법통이 올바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법의 수명이라 하나니 스승은 대대로 후계할 제자들을 잘 길러야 하고

제자는 대대로 연원계통을 올바로 이어받아야 그 법의 수명이 무궁하나니라. 우리는 대종사의 정신을 오로지 이어받는 것이 대종사의 법의 수명을 올바로 이어받음이니, 기위 법의 수명을 이어받으려면 크고 온전하게 이어받고 크고 온전하게 전해주어야 법계의 큰 조상이 될 것이니라. 우리 회상의 법의 수명은 곧 일원대도의 해명이니라. 14. 말씀하시기를 물이 근원 있는 물이라야 오래가듯이 우리도 법의 근원이신 대종사를 오롯이 받들고 끊임없이 알뜰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신법이 건네고 그 법맥이 끊임없으리라. 대종사 이하 법 높은 스승들을 알뜰히 신봉하여야 그 가운데 이 회상이 발전되리니, 우리에게는 위에 연원하고 아래로 유전해야 할 막중한 중간 소임이 주어져 있나니라. 15. 말씀하시기를 옛글에 유실무실 오동실이라 한 글귀가 있나니, 저 어린이들의 장난하는 것을 보면 무슨 큰 일이나 하는 것 같이 종일 떠드나 그 결과는 별것 없는 것 같이, 세상 일도 별일이나 하는 것 같이 서둘고 떠들던 일이 결과는 별로 볼것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가정이나 사회나 간에 여진이 있기로 하면 형식보다 실이 있어야 하고, 실이 있은 후에는 또한 실다운 계승자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나니, 우리 외상도 신근이 두텁고 실다운 공부가 있어 삼세를 일관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야 유실무실이 아니되고 무궁한 발전이 있게 되리라. 16.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한 사람이 양류 천사록 도화 만점홍이라 하는 글귀를 지어놓고 스스로 만족하거늘 그 스승이 보고 말하되, 양류가 어찌 천실뿐이며 도화가 어찌 만점뿐이리요. 양류 사사록 도화 점점홍이라 하라 하여 그 글을 크게 살렸다 하나니, 법문을 기록하고 편찬하는 이에 크게 유의할 이야기니라. 17. 병상에서 학인들의 성가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어려서 천어처럼 생각되기를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하였더니, 옛 성인도 풍기를 바르고 시속을 바꾸는 데에는 풍류 같음이 없다 하셨나니라. 성가를 일종의 노래로만 알지 말라.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나니 그 가사를 새기며 경건히 부르라. 18.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과거 세상에 출세간 인연으로도 권속된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세간 인연으로도 서로 지친한 가족의 연을 이룬 적이 적지 않았나니라. 19.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의 인연도 지중하나 사제의 인연 또한 지중하나니라. 우리가 언제나 한 권속이니 고생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보며 이생뿐 아니라 영생을 그러하자. 평생을 동거하며 영생을 동거하자.
20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제일 중한 것이 동지간의 정의니 우리들의 정의는 억만 년도 더 갈 정의니라. 동지간의 의리를 배반하지 말며 잘못한 동지라도 아주 버리지 말며 동지간의 정의를 많이 역설하라. 21. 시봉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남이 아니요 여러 생에 다정한 형제간이니라. 그대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금같이 하고 서로 위하기를 옷같이 하라. 22.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에 어려움이 많나니라. 23. 이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정과 의리가 도덕의 근본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덕을 어기는 사람과 자력을 못 얻은 사람은 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24. 이경순 등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중정의 도가 천하의 별이줄이 되리라. 영봉 등에게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는 천하의 윤리요 만고의 윤리니라. 25. 황정신행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이 있어야 법연이 계속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고 동업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귀인이 되라. 욕심 없는 사람이 제일 귀인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유촉편 11장에서 25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80장 영산회 옛 인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천하의 병맥을 진단하고 재생의세의 처방을 밝혀주셨으니 우리는 각자의 마음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병세를 면밀히 검사하고 대조하여 예방과 치료에 정성을 다하여야 하느니라. 천하의 병세란 첫째, 분수를 지킬 줄 모르고 실력 없이 허영심에 날뛰는 병이요. 둘째, 서로 이해하여 화목하지 않고 오해와 원망을 만들어 고독하게 사는 병이요. 셋째, 남녀가 서로 지조를 잃고 사는 병이요. 넷째, 조금 나으면 교만하고 조금 모자라면 타락하는 병이요. 다섯째, 여가를 선용하지 못하고 사심잡념으로 온갖 죄악의 씨를 장만하는 병이요. 여섯째, 상하가 충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대하는 가식병이요. 일곱째, 제 힘으로 살지 않고 남에게 기대어 살려는 의뢰의 병이요. 여덟째, 오늘 할 수 있는 일도 내일로 미루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남에게 미루는 나태 병이요. 아홉째, 모르는 것을 배우지 않고 살려는 우치 병이요. 열째, 자기만 알고 남을 가르쳐 주지 않는 독선병이요. 열한째, 이웃을 사랑하고 도울 줄 모르는 이기병이요. 열두째, 사은에 지중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행자지하는 배은병이요. 열셋째, 자기의 유일한 보물인 본성을 오욕에 도둑맞고 삼독의 번뇌로 늘 태워서 자신과 국가와 세계를 망치는 병이요. 열넷째, 시기 질투와 재생명리 등을 탐하는 일체 마음 병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천하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 모두의 탄탄한 영생을 다지기로 하면 먼저 내 마음 병이 천하의 병임을 알아 자신의 마음 병을 치료하는 데에 더욱 공력을 들여야 하느니라. 13. 대산종사 4대 봉공의 취지를 밝히시니 대종사의 일원 대도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에 바탕하여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무지와 빈곤과 질병과 재해로부터 구원함으로써 온 인류가 두루 평화롭고 넉넉하고 슬기롭고 명랑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출가 봉공회, 재가 봉공회, 국가 봉공회, 세계 봉공회를 결성해야 하나니 출가 봉공회는 전무 출신 개인과 가정에 대한 원호, 재가 봉공회는 재가 교도에 대한 원호, 국가 봉공회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원호, 세계 봉공회는 세계 인류에 대한 원호를 하자는 것이니라. 14. 대산종사 영생의 표준으로 10대 교훈을 내리시니 공생공영 동고동락 합심합력 영육상전 동정이력 물부진력 의불가독식 독권독한 천성전쇄 삼학공분이라. 15. 대산종사 하나로 사세 법문을 내리시니 시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민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종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종교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16. 대산종사 세계평화 4대 운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인류 개진 운동이니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거짓을 놓고 참을 회복하여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늘을 속이지 않는 참 사람이 되어 참된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 둘째, 인류 개기 운동이니 인류 개개인이 자력을 기르고 기술을 하나씩 가져서 내 힘으로 살자는 것이니라. 셋째, 인류 개선 운동이니 어느 직업을 가졌든지 항상 대선정에 들어 무진장한 정신 자원을 개발하고 확충하고 활용하여 원정무별한 극락을 수용하고 선경을 이루자는 것이니라. 넷째, 인류 보본 운동이니 우리는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의 은혜로 나온 몸임을 깨달아 보온하며 살자는 것이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회상을 펼 때 세계와 일체 생명을 제도하기 위해 법을 펴셨나니 지금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를 가깝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장차 교단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희인이를 생명으로 알고 그들과 교류하고 합력해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신뢰를 이제 이게 실지불공이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요. 이 며느리를 부처로 하는 거예요. 며느리 부처. 말로는 쉽습니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며느리가 부처다. 그 옛말에, 지금까지요, 그 한국 사회에서,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요.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다르죠? 안 그럽니까? 딸한테는 뭔가면요, 언제든지 잘하는 거예요, 딸한테는요. 그러면 딸한테는 잘하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봄볕에는 누구 내보냅니까? 그거 아시는구만. 가을볕에는 누구 내보냅니까? 딸 내보내죠, 가을볕에서는요. 근데 봄에 봄볕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뭔가면요. 며느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타는 거 아닙니까? 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것이 뭔가 하면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뭐니까? 차별이죠. 그게 이것이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구분을 한 거예요.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며느리는 사실은요. 이제 불에 먹는 사람이고 딸은 뭔가 하면 위에 갖고 시집 보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이 며느리를 부처로 모신다는 것이 과거 시대의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서는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며느리를 부처로 어떻게 모신다. 그게 이제 이미 그런데 그 후층계비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해가지고는요, 이 며느리가 부처다 하는 것을요, 천도교 그 해월, 이색 여주죠? 천도교 해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해월 선석. 그게 이제, 아이, 그, 진짜 천도교 지금 교주가 지금 이제 4년 만에 처형당하죠? 처형당하거든요. 그게 이제 처형당하니까, 저 경상감령에 있는 이제 그 해월 이색 여주 그 제자죠. 그러니까요. 제자가요. 저녁에 지금 가서 감령을 그 이제 갔다 그랬죠, 제가요. 그 얘기 다 했죠. 예, 갑니다. 가서 돈을 지금 이제 영천에서 신도들에게 돈을 좀한 100냥을 빌려 가지고요. 그 100냥을 가지고는 경상감령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줬어요. 주니까 어머 예전이나 지금이나 갖다 돈 갖다 바치면은요. 뭐 효과 나타납니다. 갖다 바치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옷을 싹 갈아입고, 그렇게 이제 그 군졸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사 옷을요? 갈아입고는 해월이요, 이색여주가. 그러고는 저녁에 딱 갔어요. 가서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진 못하죠. 그게 이제 스승님 하고 하니까, 네가 어찌 왔냐? 근데 이미 올줄 알았어요. 그 이제 올줄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옷을 이렇게 바꿔입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때 제가, 그때 담뱃대를 하나 줬다 그랬죠? 담뱃대를 하나 주면서, 이 담뱃대를 가지고 고비 원주해라. 높이 날라서 멀리 달아나거라. 달아나거라. 그렇게 지금 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담뱃대를 가지고 해월이 지금 갑니다. 가득하니까 담뱃대 속에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자상하게 다그 속에 지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월이 이제 말이죠. 그 지시를 받고 말이죠. 스승님의 지시를 받고 해월이 이제 또 제2세 교주로서 지금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월이 그러니까요. 제자가 예전에는요, 이게 이제 역적으로 몰리면은 삼족을 멸했잖아요? 삼족 멸했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요. 그 도망가 버리는데 해월도 그게 숨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숨어 갖고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돌아다니고 하는 거지. 해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했는데 한 번은 해월이 말입니다. 어느 이제 노파집에 제가 갔다 그랬죠. 노파집에 딱 들어가니까 배틀에 앉아갖고 이제 누가 배를 짜고 있어요. 그런데 배를 짜는데 해월이 선사가 지금 저 며느리 그 저 시어머니한테 누가 배를 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저 노인이 대답하기를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며느리가 배 짜죠. 그러니까 한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물어요. 누가 배를 짭니까?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배를 짭니까? 세 번을 물어요.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세 번을 이렇게 대답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해월 스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하느님이 배를 짭니다. 하느님이 배를 짭니다. 뭔 말입니까 이것이? 하느님이 배를 짭니다. 인내천 아니었습니까?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 그 사람이 하늘, 며느리가 아니에요. 하늘이요. 엄청난 말이죠. 하늘이요. 며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과거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말이죠. 사는 것은요. 며느리는 항상 며느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월 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이 배를 짭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일화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삼부처가 누굽니까? 누가 했습니까? 며느리가 삼부처다 그랬죠. 이게 뭔가면요. 그 사상이랑 그냥 똑같죠. 이게.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이 과거에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그런 게 대종사님의 사상과 해월 선사가 하는 것을 이제 순대신사가 인내천 사상을 부르짖고 했지만도 또 해월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밥을 우리가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해월이요. 이천 식천. 뭔 말입니까? 이천 식천. 하늘이 하늘을 먹어요. 그게 밥도 하늘이다 이 말이죠. 나도 하늘 아닙니까? 나도 하늘이에요. 그럼 나만 하늘입니까? 밥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천식. 아이고 실감 나죠. 우리 맨날 하늘 먹고 삽니다. 우리 맨날 부처님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먹고 사는 것이요 다 부처님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말이죠. 절대자 혼자 독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절대자는 뭔가 하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는요. 그 절대자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만 절대자입니까? 이 우주에 벌려 있는 산천초목, 유정무정 모두가 다 뭔가 하면요. 다 부처죠. 이제 이런 게, 이런 거에서 볼 때 이 지금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삼부처에게 불공을 하거라. 이제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자, 근데요. 이 내용 말씀 속에 이제 그 지금 내포하고 있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요. 효의 개념 바꿔줬어요. 효의 개념을 바꿔줬다. 효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다. 자, 과거의 효는 어떤 효입니까? 밑에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밑에서 위로
받치는 효죠. 그거 아닙니까? 아, 밑에서 위로 받치는 효예요, 효요. 충도 마찬가지죠. 충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위로 충이죠. 자, 그래서 효의, 효가, 천천시대의 효는 뭔가 하면요, 밑에서 위로 받치는 효예요. 그 효를 지금 말, 이제 선천시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복내정사에서 그 노부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 효가 말이죠. 바뀌었죠? 완전히 거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효는 말이죠. 밑에서 위로만 하는 효가 아니에요.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뭘 해야 됩니까? 효를 해야지, 효요. 그래서요, 효의 개념이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이죠. 아, 이걸 바꾸기가, 이 생각을 바꾸기가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겠다. 이해 가시죠? 이해는 가지만도, 실제로 가서 생활 속에서 하려고 하면은, 예전 생각에, 저거 잡혀 있는 거요. 이 못해요. 아니, 화타님 할, 해요? 아니, 지금 다 그렇게 하느냐고요. 안 하면서도 지금 말 안 하는데요. 자,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효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지금요, 복내정사에서 노부부에게 하신 말씀과 또 노부부가 실천한 거, 노부부가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자기는 말이죠, 대접받기를 원했죠? 원했는데, 오히려 가서 어쨌습니까? 며느리께 대접을 했잖아요. 그 며느리의 효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은요, 아이, 정말로 아주, 하여간 이제 뒤에 제가 말씀 이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효의 개념을 이제 바꿔줬는데, 이거를요, 이제 조직과 집단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이 법문 말씀을 조직과 집단, 조직을 운영하고 집단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걸 적용을 하면은 조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 사람이 있죠. 예, 사람이 있죠. 예, 조직에도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면요,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죠. 지도자가 있으면은 뭔가 하면 지도 받는 사람이 있죠. 아, 지도자가 있는 거면 구성원이 있어요. 구성원이 있어요. 그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과거 시대는 뭔가 하면요, 위의 사람은 항상 이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사람은 항상 졌어요. 따라야 돼요. 아, 이래야지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아, 반듯하게 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요. 그래서요, 참, 이 유교가 지향하는 이것은요, 이 계급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명한 계급을 가지고 이제 지금 사회 질서가 유지돼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 질서 자체는요, 이게 지금요, 성자들이 내놓으신 그와 같은 어떤 그 지금 그 이제 이념과 사상이 이해 갖고 지금 이게 움직여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이 지도자는 항상 뭔가 하면요, 지도자는요, 이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항상 대접을 받는 시대였어요. 지도자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지금 했는데. 근데 세상이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지도자가 항상 군림하는 그런 사회적 마인드가 아니에요, 지금요. 군림하는 마인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요, 시부모 아닙니까?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가, 이게 지금 여기서 대종경 이 말씀에서는 완전히 그걸 바꾸해라 지금 그러셨죠? 이게 완전히 바꿨잖아요. 지도자와 지도받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죠.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요. 그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뭔가 바꿔졌죠. 그 며느리가 바꿔진 거 아닙니까?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운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심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정말 멋지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새로운 게 있으면 자꾸 배우려고 하고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만 해도 벌써 익숙한 게 편하고 하던 것만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불편한 걸 참아가면서까지 도전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바로 그걸 이겨내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제가 발견한 어른의 멋은 이런 느낌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멋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오늘은 지금 떠올리신 그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하루 만들어볼까요? 7월 7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제초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윤종신 너에게 간다 듣고 왔습니다. 세상에 참 멋진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야 너무 멋지다 존경스럽다 싶은 분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감동시킨 여러분 마음에 꽂힌 멋은 어떤 건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왜 좋은 걸 자꾸만 보고 듣고 가까이 하면 아무래도 그 모습을 담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멋진 사람들 또 멋진 장면들 오늘 더 많이 함께 하셔서 더 특별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와르르르 배송해 드릴게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세 곡 묶어서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2부에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왔자요. 2부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감사와 행복의 순간을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아주 나이스 4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 발견해서 오늘 아침 나를 여러분을 웃음 짓게 만들었던 행복과 감사는 무엇인지 특가정의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4부에 함께 할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가득가득 담아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9082님이 연아님 촉촉한 비모닝이네요. 새벽에는 천둥 번개도 크게 치던데요. 간밤에 별일 없으셨나 모르겠어요. 이번 장마도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 진짜 서울 지역은 장마답게 비가 좀 꽤나 대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다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밤새 천둥 번개가 쳤군요. 저는 그건 모르고 자기는 잤습니다. 9082님 잠귀가 밝은 편이 아니라서 네, 푹 숙면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9082님 말씀처럼 이번 장마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5112님 제가 생각하는 멋은요 묵묵히 잘 들어주는 모습이에요. 다들 제 말하기에만 급급한 세상인데요 경청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따라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틈에 근데 나는 있잖아 하게 되는 거 있죠. 맞아요. 이거 지금 당장 말 안 하면 잊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다급한 마음에 중간중간 계속 치고 들어가게 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경청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5112님이 생각하는 멋 경청하는 사람 이것도 한번 실천해 볼 법한데요. 김광진, 동경소녀, 옥수사진관, 서영은, 쉬운 얘기

김광진의 동경소녀, 옥수사진관 서영은의 쉬운 얘기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7시 18분 49초 5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123아빠님이 김제도 우르르르릉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물고임도 많고 출근하시는 길 조심조심. 저는 고창으로 출발하렵니다. 빗길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23아빠님 안전운전하시고요. 진짜 오늘 운전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행자분들도 좌우 확인 잘 하시고 우산 잘 들고 조심조심 다니셔야 할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비가 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이럴 때 평소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출근길에 보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 아직 못 건너신 분들이 오늘 유난스레 좀꽤 많이 보이고 그래서 아, 좀더 신경 써야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운전자분들도 보행자분들도 서로서로 좀 조심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진아의 노래 들을게요. Love Me, Love Me.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뀌고 있나니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이 서는 것이 상도니라.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 그대들이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지 살피어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7일 화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우리 특가전 고객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싹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화요일 3부에는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TMI를 대방출해보는 시간입니다. 특가전 반상회 TMI 대전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반상회 주민 여러분들의 올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해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슬슬 휴가 준비하시고 떠날 계획들 세우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좀 들으면 아직 계획 못 세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주제로 잡아봤어요. 생각만 해도 기대되고 들뜨는 여름 휴가 계획 3부에서 많이 많이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798님께서 날이 습하고 더우니까 회사 얼음 정수기 얼음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텀블러에 얼음 넣어서 출근합니다. 퇴근할 때까지 안 녹았으면 좋겠네요. 텀블러 성능 시험하는 날이에요. 하하! 라고 보내주셨는데 텀블러가 성능 시험에 통과했으면 좋겠는데요. 르세라핌입니다. 피어나!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지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무법 중년 고객님께서 장맛비가 열대성 기습 소나기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섭게 퍼붓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하네요. 특가전 가족 모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세요. 비도 내리고 해서 비노래 신청합니다 라며 보내주신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박중훈 비와 당신 부활 비와 당신의 이야기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법중년 고객님 신청곡 왔다.

신청곡 왔어요. 무법중년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박중훈, 비와 당신, 부활, 비와 당신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에이트의 잘가요 내 사랑 전해드리고요. 저는 3부 반상회 준비해서 올게요.

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연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798님 듣고 계신가요? 골라주신 노래로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임창정 날 닮은 너. 7월 7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3부 첫 곡으로 함께했어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3부에는 부담없이 가볍게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반상회 주민 여러분들의 올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합니다.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좀 휴가 기분이 좀 덜 나긴 하지만 요럴 때 사전에 저희가 좀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쨍쨍한 화창한 이 쨍하니 태양이 막 장렬하는 그 여름철 휴가 떠날 계획들을 좀 세워보고 상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올여름 휴가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저희들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1:1 참여로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오늘도 방송이 끝난 직후에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반상회 시작해볼까요? 프리스타일이에요. 습관.

자기야 어디야? 아, 나 자기 옷 한번 사러 백화점 왔는데 자기 사이즈는 어떻게 되더라? 어? 100이 없던가? 그니까? 어, 저거 너무 예쁘다. 자기 분홍색 입어야 돼. 너무 잘 어울리겠다. 어, 잠깐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 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비도 오는데 오느라 다들 고생들 많았어. 내가 아까부터 아주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놨으니까 말이야. 어서들 와서 앉아들. 그래 여기가 명당이야 명당. 아유 근데 오늘 자리가 좀 어째 피는 것 같다. 안 오는 사람들은 무슨 일 있대? 뭐? 여름휴가를 벌써 갔다고? 아우 평소에도 성격이 급하더니 휴가도 아주 그냥 제일 빨리 가는구만. 아니 그래서 어디들 갔대? 거긴 또 뭐가 그렇게 좋대? 난 올여름에는 방콕이라고 말이야. 이 에어컨 나오는 방에만 콕 틀어박혀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은 계획 있어? 있으면 얘기나 좀 들어보자. 대리 만족이라도 좀 하게.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올여름 휴가 계획은 뭔지 마음껏 자랑들 좀 해봐봐. 자 그럼 누가 먼저 할래? 아 그전에 이 커피 한잔 시원하게들 들라고들. Thank you.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오늘은 여러분의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수다 떨어볼까 합니다. 이 휴가처럼 매년 오는데 매년 올해는 어디 가나, 올해는 뭐 하나, 남들은 뭐 하나 늘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여름 휴가 계획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고요. 마이티마우스 소야, 랄랄라, 문차일드, 태양은 가득히, 유피의 바다 전해드렸습니다. 3부 끝곡은 김종국, 장혁, 차태현, 홍경민, 홍경인, 강훈이 부릅니다. 그리고 여행은 계속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0: 입니다.
1: 예.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hyun. I'm right here.

부가킹스 피처링 윤도현 여행길 4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7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올여름 휴가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4784 뒷번호 쓰시는 분이요. 아들이 군대 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대합니다. 그래서 7번 국도 타고 동해안 둘러보자 해서 여행 다녀오려고요.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울진, 포항까지 동해안 다니면서 영덕 대게도 먹고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요. 아들, 나라 지켜줘서 고맙고 사랑해 라고. 어머, 너무 의미 있는 여행이시네요. 아드님의 제대를 기념해서 온 가족이 같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울진, 포항. 아,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잘 다녀오세요. 9603님, 아들이 강릉 호텔을 3박 4일 예약을 했어요. 아침에 엄마 편하게 해준다고 조식까지 나오는 곳으로요. 완전 효도 휴가를 갈 것 같아요. 벌써부터 기대돼서 마음은 강릉에 가 있죠. 빨리 8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름철에 진짜 강원도 여행이 또 되게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중에서는 그나마 좀 선선한 곳이니까 특히나 강릉은. 강릉에 또 맛집이 엄청 많죠. 0614님, 이번에 식구들과 함께 지리산에 갑니다. 지인분이 계셔서 노고단도 올라보고 뱀사골에서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려고 합니다. 식구들과 함께해서 더 특별한 여름휴가가 더 기대됩니다. 얼른 휴가가 있는 8월이 오길 바라며 기다릴게 라고. 1132님, 애들하고 부산 해운대 광안리 야경도 즐기고 맛집도 즐기려고 합니다. 아, 부산 좋죠. 은희님, 이번 휴가는 둘째 태어날 준비를 할 거예요. 오, 내의 수건, 첫째 때 쓰던 물건 등등. 그러려면 집이 좀 조용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랑 아빠는 떠나라! 집을 떠나라! 라고. 듣고 계신가요? 첫째랑 아빠는 엄마가 둘째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집을 떠나주십시오. 오늘 원음 방송 잘 듣고 추천해주신 곳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하하하하! 라고. 0511님, 올여름 스노클링 계획을 잡고 숙소도 잡았습니다. 길남항이에요. 스노클링 가능한 해변인데 너무 아름답죠? 8월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려봅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길남항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너무 예뻐요. 바다 색깔부터가 너무 예쁘고, 오, 이런 곳에서 스노클링이라니 너무 근사한데요. 0212 뒷번호 쓰시는 분, 저희는 3대가 함께 독도를 갑니다. 어머 세상에, 작년에 울릉도까지 갔다가 기상 악화로 못 가본 그곳, 올해는 꼭 3대가 함께 일출도 보고 소원도 빌려고요. 올해는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독도는 진짜 뭐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의 허락을. 이 날씨, 바람, 뭐 파도, 뭐가 하나만 안 맞아도 못 들어가 본다고 하던데. 0112님, 올 여름 3대 독도 방문 꼭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레드벨벳의 노래 드릴게요. 7월 7일.

0: 또.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nice.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nice. 뒷번호 8548 쓰시는 분. 매년 여름이 시작될 때마다 살까 말까 망설이던 레인부츠를 큰맘 먹고 샀어요. 오늘 게시했는데 비 오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새 신발 덕분에 기분이 좋아요. 뒷번호 0745 쓰시는 분. 평소보다 일찍 나온다고 서둘렀는데 그 시간에 안 나왔음 지각할 뻔. 부지런 떨었던 오늘 아침에 나야 아주 나이스다. 뒷번호 2372 쓰시는 분. 부모님 댁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해서 걱정했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기사님 연결이 됐어요. 비 그치고 나면 엄청 덥다는데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다른 분들도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Nice.

오늘도 아주 nice. 이어서 현아의 버블팝, 인피니티의 추격자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페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흰 박혜원 가장 찬란한 빛으로 쏟아지는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이신 안순이 경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원불교 사상교당 박복천, 김유성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2026년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합을 넣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7월이 시작된 지도 벌써 7일째. 모든 게 잘 되고 있으신가요? 행운의 7이 두 개나 되니 또 뭔가 자꾸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지쳐있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온통 뭔가 끌어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들이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부터겠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임재범 다시 시작해.